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나가면서 수화했던 종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한 후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종들과 계산한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종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소유를 맡겼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주인의 돈이라고 했고 25절에서는 당신의 달란트라고 표현했으며 27절에서도 내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소유도 자유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맡겼다라는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융자를 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 것도 아닙니다. 보너스도 아니고 상금으로 준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은 자라는 말은 원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집, 거처를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의미의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집안일의 관리자, 청지기, 감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는 맡은 자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순금 1g의 시세가 평균 25만 원을 호가합니다. 한 달란트라 하면 대략 34.5kg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무려 90여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인이 맡기고 떠났다라고 생각해 볼 때 주인께서는 단순히 돈, 물질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보고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탤런트는 재주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탤런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하늘의 재능과 여건과 무엇보다 가능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고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더 불린 것이고 배가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라고 18절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고 가는 것은 같았지만 땅을 파고 감추는 것은 달랐습니다. 은행이 없던 예전에는 귀중품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을 파고 그곳에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의 뜻이 땅을 파고 감추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파고 감출 바에는 주인이 직접 하지 왜 종에게 시켰겠습니까?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과 땅 속에 감춰둔 사람의 차이점은 주인의 뜻을 바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이가 있었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산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빈틈없이 계산하고 정산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책망받고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두 달란트를 받았던 어찌되었던 최선을 다해 주인일 것을 불린 이들은 21절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23절에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종은 잔치에 심부름을 하거나 수종드는 사람이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그러한 특전을 받게 되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듯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서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0: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는 하늘나라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는 한 사람, 그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90여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들고 그저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파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원금, 본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은행 이자라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고 25절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종의 항변은 일고의 재고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주인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참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 칭찬과 책망, 상급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참 쉽게 일에 쌓여버려요. 이것 끝내고 저것, 저것 끝내고 또 이것. 그렇게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지쳐버리고 정작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간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란 길게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틈새에 짧게 쏘아 올리는 기도예요. 설거지하다가 빨래를 하다가 짧게 그렇게 한두 문장으로 하나님께 화살처럼 올리는 기도입니다. 바쁘고 지쳐서 제대로 된 기도 시간을 못 가질 때 오히려 이런 짧은 기도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또 일에 파묻히지 않고 잠시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짧게지만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는 꼭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숨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쁜 손길 사이에서 속삭이는 한 문장이기도 하고 아무 말 없는 침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문장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혹시 오늘 기도할 힘이 없다고 느끼셨나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 속에 이미 기도가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오늘 소망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덕 강국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교도 청취자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많은 좋은 열매 맺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네, 가을이 또 결실의 계절이라 그런지 네. 일상에 쫓기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일상에 쫓기는 바쁜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짧은 화살 기도로도 충분히 주님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청취자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 중순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이렇게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0: 있는데 온란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 오늘도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많이 생각하며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젖어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에 계시는 분들 혹은 직장 생활하신 분들 아니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오늘 하루도 정말 영생을 누리는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옥기는 우리 모든 극동반 성취자 여러분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매 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47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사랑하는 엄마, 그죠? 네. 그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한쪽도 아니고 양쪽 다리가 모두 다 안 좋아서 네. 응급실까지 가셔야 될 정도로 많이 붓고 힘든 모양인데 우리 자녀의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머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귀한 자녀가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 빨리 낫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6347 귀한 성도님, 사랑하는 엄마, 양쪽 다리가 많이 부어서 지난번에 응급실에도 급히 갔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머니의 부은 그 다리 주님 붓기가 빠지게 해주시고 또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지금 마음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들이 함께 어머니의 그 무릎 치유와 하지정맥 신장 치유를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지금 무엇보다 자녀의 간절한 그 믿음의 그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머니의 무릎과 하지정맥 그리고 신장이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나음을 얻는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얼마든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호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어머니를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의 때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은혜 부탁드립니다. 귀한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또 자녀분과 또 그 자녀분과 어머니를 다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2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퇴근 후 매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같이 노방전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0: 아, 네.
1: 네.
0: 아, 요새 노방전도 쉽지 않은데
1: 네.
0: 아, 그래 노방전도를 퇴근 후에 일하시고 퇴근 후에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하고 있던데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은혜 주시고 택하신 분들 붙여주시고 또 귀한 우리 3924 성도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한번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923 성도님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온종일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신 후 또 퇴근할 때 하루도 아니고 매일 저녁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

0: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때 정말 힘도 나고 서로 또 붙들어주시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텐데, 우리 3923 귀한 성도님, 저녁에 함께 노방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3923 귀한 성도님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에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며 또 전도할 때 기쁨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귀한 택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 붙여줄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바울에게 바나바와 실라라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3923번님께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3786번님입니다. 아내 노경순 권사 기도해 주셔서 유방암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항암약을 받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치유되고 1월에 단기 선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0: 아멘. 네. 네. 또 사랑하는 남편께서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에서 이렇게 좀 기도 제목 붙여주셨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386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아내 노경순 권사님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386 성도님, 사랑하는 아내 노경순 권사님,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유방암이 많이 또 치유되고 좋아졌다 그럽니다.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귀한 아내 권사님께서 많이 나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항암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 함께해 주시고 또 깊은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아내의 귀한 노경순 권사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건강함으로 치유해 주셔서 내년 1월에 있을 단기 선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한 남편의 귀한 기도 들으셔서 온전히 치유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해외 가서 전하는 단기 선교 꼭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노경순 권사님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단기 선교 꼭 가시고 또 단기 선교 다녀오신다면 저희에게 또 이야기해 주세요.
0: 네.
1: 380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 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치면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3806 우리 성도님, 본인이 암으로 투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은 여러분들 그저 육체의 이 치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이 더욱더 소중함 아마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인분들 본인의 어떤 몸의 불편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3806 성도님의

0: 건강도 치유해 주시고 아멘. 또 지인 되는 분들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06 성도님 육체 암으로 말미암아 좀 힘든 가운데 어떨 때는 통증도 또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심판받는 곳으로 가야 되기에 이 사실을 아시기에 사랑하는 귀한 지인분들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귀한 소망의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렬, 임재영, 안경환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아버지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 3806님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옵기에는 우리 3806 성도님 이 암투병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통증으로 말미암아 너무 아프지 않도록 주님의 자녀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비옵기는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더 커지지 않도록 침륜되지 않도록 전이되어 다른 암도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수술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과 암줄기 그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시며 오신 주님께서 우리 3806 귀한 성도님의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암이 치유된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내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3806번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치유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1226번님입니다. 아들이 공기업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일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 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그냥 면접을 봤다는데 그리고 19일 이제 월요일에 최종 발표했다는데 우리 편안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1: 아멘.
0: 또 귀한 아드님의 삶까지도 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드님 이번 면접과 모든 최종 발표 우리 편안히 맡기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6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 공기업 면접을 받다 그럽니다. 주님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참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으나 일할 직장이 마땅치 않아 또 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회사 여건상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126 성도님의 귀한 아드님 이번에 공기업 면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면접관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제 돌아온 월요일 최종 발표가 있다고 그럽니다. 주께서 126 성도님의 귀한 기도 들으셔서 아드님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126 성도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기도함으로 두드립니다. 그 문이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합격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명입니다. 10년 전 장로 장립 전 사명받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신 이모와 이모부 내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잘 관리되어 온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어받을 분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당과 시설 일체에 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음 사역자분들을 위해 온전히 드리려 하는데

0: 있는데도 개척하려는 분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잘 관리되어 온 이곳이 교회나 선교단체 등을 위한 복음의 기지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외에 갈 곳이 없는 그곳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네.
1: 아, 10년 전이네, 그죠?
0: 네.
1: 예, 그냥 또 우리 장로님으로 세움받기 전에 사명받아서 대교에서 개척교회 섬기신 이모와 이모부 내외를 기도하고 있는데, 요새 참 개척하는 거참 쉽지 않은 가운데 또 개척하셨고 또 뜻이 있으셔서 아마 또 다른 사역을 하시려고 그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아마 이어받을 분을 찾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면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명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또 주셔서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10년에 섬기신 이모와 이모부 내외, 이제 하나님 섬기신 그 사역을 또 마무리 짓고 새로운 또 그런 길을 찾고자 준비하는 건데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이제 잘 관리되어 온 교회 예배당 건물을 이어받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옥기는 참 개척하기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쓰시기 위해서 개척의 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귀한 익명으로 기도부터한 분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과 시설 일체에 대한 별도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이 지금 예배당이 잘 이어져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나 또 선교단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그 교회에서 함께 또 양육된 귀한 친구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지냈던 귀한 아이들, 주님 비옵기는 그 귀한 친구들이 갈 곳이 없지 않도록,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들으셔서 귀한 예배당을 이어서 사역할 분들을 주께서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은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그곳이 계속 아름답게 사역되어질 수 있는 곳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4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전 11시부터 남편 항암 3차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주 작은 암세포와 영적인 우울, 불안, 부정한 부분까지 다 치유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꼭 만나길 기도
1: 네.
0: 부탁드립니다
1: 예.
0: 하셨습니다.
1: 11시부터는 벌써 이제 항암이 시작되셨겠네요.
0: 네.
1: 네, 좀 쉽지 않은 항암 치료인데, 우리 4714분 남편의 항암 치료 위해서 간절히 기도 요청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714 귀한 성도님, 11시부터 남편의 3차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참, 항암 치료를 들으신 여러분들, 쉽지 않은 그런 힘든 시간인데, 여호와 라파, 치유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암세포와 영적인 그런 우울, 불안, 부정한 부분까지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랑 귀한 남편 항암 치료받는 그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옥기는 그 육체의 치유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꼭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하나님께 둘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이 항암 치료 치유와 함께 영혼도 구원받는, 영혼도 치유받는 역사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과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덕강구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77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장인어른 허리 재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신데 회복이 늦어 아직도 통증이 반복되고 있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모님은 내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유방암 2기로 수술 예정이세요. 자가 면역 질환 약을 드시고 계셔서 제거 수술 후 상황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하셨습니다.
1: 그한 사위분이 또 장인, 장모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귀한 사위분의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분명히 치유운총을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귀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인어른 허리를 지난번에 수술했는데 이제 재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시라 합니다. 회복이 더뎌서 아직도 아마 통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3774 귀한 성도님의 장인어른 그 수술

0: 을 받으신 허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너무 통증이 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술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꼭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 장모님 역시 몸이 더 좋지 않습니다. 유방암의 이기로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귀한 장모님 마음에 깊은 평안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자가 면역 질환 약도 드시고 계신다는데 비옥기는 이 수술 상황에 따라서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 속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비옥기는 삼칠칠자 귀한 성도님의 장인어른 장모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비옥기는 치유의 귀한 샘이 흘러넘쳐서 그 치유의 강물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장인어른 장모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며 그 몸이 건강함으로 회복되며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깊이 바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며 행복하는 나머지 생에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기도의 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632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시골에 혼자 계신 모친 최분남 은퇴 권사님, 큰 집 큰 어머니로 인해 무척 힘들어합니다. 큰 어머니 저희 모친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큰 어머니 경로당에서 좋은 말 긍정의 말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9316 성도님, 시골에 네. 혼자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혼자 계신 모친 최분남 우리 은퇴 권사님이시겠죠. 그렇죠?
1: 네.
0: 또 연세도 되셨을 텐데 근데 아마 큰 집, 큰 어머니를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1: 네.
0: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비옥기는 그죠. 큰 어머님, 우리 모친 통해서, 어머님 통해서 꼭 예수님이 구원받도록 또 큰 어머님 경로당에서도 잘 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선하게 그 마음을 또 움직여주시라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326 성도님,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님, 은퇴 권사님이셨습니다. 참 귀한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또 시골에 홀로 계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비록 육신적으로는 혼자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으로 어머님과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머지 생애 삶과 함께 마음도 깊은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근데 비옥기는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큰 집 큰 어머니를 해서 좀 마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큰 집 큰 어머니의 관계가 아름답게 또 회복이 되고 또 서로 좋은 사귐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옥기는 큰 어머님, 귀한 어머님을 통해서 모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좋으신 다스림을 받는 우리 큰 어머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경로당에서 이웃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말, 또 긍정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부드러움을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며 세워주는 귀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홀로 계신 어머님, 큰어머님 주님 은혜 이탁합니다.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최분남 권사님 큰어머니 꼭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큰어머님을 통해 그 마을에 또 귀한 일들 일어나는 그런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03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0: 지방 극동방송 영천 운영위원장 박현준 장로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수술 부위가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다른 후유증 없이 쾌차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포항 극동방송 영천 지역에 운영위원장을 섬기신 귀한 장로님,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고관절을 다치셨다는데, 또 참 고관절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네. 우리 육신 속에 참 중요한 부위인데 하나님께서 또 주 역사 베풀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항극동 방송을 섬겨 계시는 우리 특별히 영천에서 섬겨 계시는 우리 박현준 장로님, 영천 지역에 있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 청취자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얼마 전에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비옥기는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이 땅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귀한 장로님,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먼저 주의 성령께서 귀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 우리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고관절을 다치셨다 그럽니다. 주님, 귀한 고관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 고관절 부위가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치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비옥기는 이제 후유증도 없이 속히 쾌차하여서 주신 사명, 우리 포항극동방송 영천 운영위원장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히 건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0: 아멘.
1: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한 장로님, 남은 이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우리 박현준 장로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그래서 그 치유의 시간들을 통해 앞으로 더 하나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더욱 축복하며,
1: 아멘,
0: 또 함께 소망합니다. 08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네.
1: 사랑하는 딸아이, 임용고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0: 네.
1: 1년 내내 준비하였을 텐데 또 그 귀한 시험을 치르나니 이번 11월 28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0: 네.
1: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한 딸이 이번 11월 28일 임용고시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정말 잠도 잘 자지 않고 열심으로 준비하였을 텐데 또 알게 모르게 또 육신도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력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깊은 평안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11월 28일 임용고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합격의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 기도 제목 보내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저희가 오늘 다 미처 하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바 정도로 아시는 주님,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지 못했지만은 비록 함께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신청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비록 방송 시간에 기도 올려드리

못한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비옥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귀한 청취자분들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덕강국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함께 기도한 이 시간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들어올리는 우리의 작은 시선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영덕 강국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푸른숲 교회에서 10월 11일 주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가을 부흥 성회가 열립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치유받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는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11일 주일 저녁 8시에 시작되며 매일 새벽 5시와 저녁 8시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2026 더 웨이브 워십이 오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찬양 버스킹과 문화 행사가 진행되고 오후 5시부터는 찬양 연합 집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997-62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

한국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남과 북 출신 여성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일 여성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평화통일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포항 거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음악 활동을 함께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010-7170-06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모슬포 중앙교회 정지욱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분열과 상처로 인하여 갈라져가고 있는 백성들의 조각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주님 닮은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며 모든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6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26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 정일웅 총회장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32세 크리스티나 시네 로스 목사도 안수를 받고 유럽 다민족 청년 선교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부터 포럼이 제6차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성장에 집착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초기 선교 정신과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한국, 한국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류영모 대표 목사는 개회사에서 교회가 이념과 정치를 우상화했던 과거를 지적하며 본연의 섬김과 헌신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정 권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양심을 깨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 영적 힘을 회복하고 소통과 연대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최근 취임 인터뷰에서 영적 힘의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과 은퇴연금 확대, 서대문 총회본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회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사 제도를 추진하고

0: 있다고. 과거 국가 권력의 피해를 입었던 한신대의 역사를 아카이브로 제작해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총회장은 자유와 평화, 생명이라는 한국 기독교장로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속 범위가 예배당을 넘어 학교 내 교사와 학생 등 교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공안과 공무원 30명이 지난 9월 16일부터 이틀간 안후이성 진자이현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성도들의 휴대전화 압수와 함께 여성 목회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역시 중국 당국의 단속이 학교로 확장되어 외양 제1중학교 교사가 성경 독서 모임 참석을 이유로 신문을 받았으며 후난성 초중등학교 내 교인 자녀들에게 종교적 세뇌 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 김화한일 선교사와 인도 김용대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어제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한인교회 및 현지 유치원 3곳을 세운 김화한일 선교사와 인도 북부에서 26년간 미전도 종족교회 16곳을 개척한 김용대 선교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는 이번 수상을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4도, 평양 24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곳에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00살 넘게 장수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한 기자가 장수의 비결을 물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7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나는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지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에게 할아버지는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면 먼저 화를 낸 사람이 5km를 걷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5km를 걸었죠. 기자는 다시 물어봤죠.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같이 건강하셨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는데요. 아, 아내는 내가 5km를 환해서 걷는 동안에 내가 정말 5km를 걷는지 확인하려고 꼭 내 뒤를 쫓아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사실 다투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만큼 화해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서로 용서하고 운동도 하고 자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저희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습니다.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자는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유심히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에 주목합니다. 꽃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일상 너머의 세계를 얼핏 보기도 합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시인이나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꿰뚫어 본다는 것은 현상을 안에서 알아보는 것이라면서 놀랄 줄 아는 눈만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드러난 것이 사물이나 사태의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기호로서의 문자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아주 일부만 전달할 뿐입니다. 의사소통이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릴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주선 사람이 예, 잘 지냈어요? 라고 응답하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어조나 그의 표정을 보고 실은 그가 잘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명랑하게 자기 할 말만 한다면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히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을 다해 보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심히 본다는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관심을 보이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고 말합니다. 그의 다양한 관심에 대한 놀람이기도 하지만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사에 초연한 태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해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초연한

태도로 삶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FP데이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곳에서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리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중에 일단 파견 대상자로 정해지면 거부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도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조차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도 내가 아닐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적지 않겠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북녘의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걸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의 소망과 위로를 만나는 길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오 해피데이 또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그리고 듣고 싶은, 나누고 싶은 찬양이 또 있으시다면 같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뜻 안에서 꼭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0616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출첵합니다. 북한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출석 인사도 도착했고요. 타자 성경 통독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하고 왔습니다. 5772님 손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쓰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는 또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음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네요. 5772님 그 가운데 출석 인사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505님은 할렐루야, 한민족인 북한 땅에도 가뭄에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민족임을 알고 한 민족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화성 동탄에 거주하고 있고요.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뒷번호가 0691, 0691 새싹 회원분이세요. 이런 거를 처음 해보는데, 이런 문자를 처음 나눠보는데 그게 오해피데이여서 너무 영광이네요. 0691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부천에서 기도합니다 8865님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자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나눠주실 때, 이 기도가 방송을 타고 흘러 들어갈 때, 극동방송이 닿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생명 주께 있는 신청 찬송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전주에서 듣고 계신 5189님도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찾아오신 새싹회원 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하셨던 5189님도 오늘의 한평차의 샵 1069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언어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표현, 우리가 쓰는 이 말에 대한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이렇게 북한에서도 장마당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교사도 있고요. 병안이라는 이름 하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농업 다양한 직업들이 또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도 북녘에는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노동자 세대,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를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노동자 세대일지 직장 세대일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을 맞벌이라고 흔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동자 세대일까요? 아니면 직장 세대일까요? 지금 회사에서 직장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뭐 가끔 편의점에서 듣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더러 택시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직장을 아내도 남편도 함께 가진 이 세대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오늘 OFD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힌트가 직장 세대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도 맞벌이 부부를 육아랴 일하랴 너무 힘들고 바쁜데요. 북한은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이 안 됩니다. 6244님이 도전을 해주셨고요. 요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통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뼘 한 뼘 좁혀가는 이런 한 뼘 차이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선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자면 맞벌이이신 분들 조금 전 문자 주신 청취자분처럼 맞벌이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북한에도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을 맞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1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싹회원 1812님.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 근무하고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합의해 가고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 통일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요? 그 과제를 아주 잠깐 경험해보는 오늘의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좀 더 기다리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 중에 우리 이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정답!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8845님 오늘 새싹회원분들이 꽤 계시네요. 8845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한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날에 준비된 다음 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 우리 1652님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아직 정답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2652님께서 그리고 조금 전 8845님께서 정답을 먼저 잘 맞춰주셨어요. 두 분께 선물을 정답 발표 전 먼저 드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찬양하라 북돌신 구세주 예수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한 편 차이 정답을 조금 더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한 편 차이는 북한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이 노동자 세대였고요. 2번이 직장 세대였습니다. 0866님, 2번 직장인 부부인 것 같아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직장인 부부. 직장인 부부라고 해도 남과 북이 서로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2번이 직장 세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1033님은 방송 듣고 보니까 2번인 것 같아요. 2번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셨고, 처음으로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냅니다 하시면서 0728님 직장 세대라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2번 직장 세대, 직장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2784님은 노동자 세대인 것 같아요. 처음 문자하는데 맞나요? 통일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비록 한뼘 차이에 이 맞벌이 부부의 정답은 맞추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은 정답이잖아요. 우리 2784님께도 오답이지만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노동자 세대, 노동자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많이 쓰는 말 같아서 오답을 여러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뉴스나 그런 걸 자주 접하셔서 이렇게 오답을 도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알아가는 이 OAP데이, 오늘의 정답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보내주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소중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 분단 가운데 조금씩 달라진 말들을 알아가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기도로 채워야 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남과 북이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고 출석 체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분한분 다시 문자를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라는 7706님의 믿음의 선포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이 오래되므로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 기도합니다라는 7878님의 이 기도의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의 산이 더 쌓였음을 믿으면서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음란물을 보면 머리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폐에는 발기부전이나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어려움 등 육체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저명한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 음란물이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져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연구진은 평균 연령 26세 독일 남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음란물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음란물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다른 사진을 보고 난 뒤보다 기억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음란물은 끊어야 합니다. 이 땅의 거룩함을 부르짖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 앞에 상습적으로 무릎 꿇기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 화정동

0: 살고 있고요.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경자 권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7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 무료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어가지고 그래서 환자가 지금 좀 많아요. 바빴어요. 그 독감을 맞으시면서 더불어서 물리치료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루 종일 볼 환자 숫자로 오전에 다 본 것 같아요. 지금.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이신 박경자 권사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0: 정말 감사한 박성진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신앙생활 여기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 진짜 오직 복음이시구나, 오직 전도시구나, 오직 성교시구나. 그리고 정말 스스로 깨닫고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하셔서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막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증거하시는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면서 박경자 권사님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0: 친정에서는 엄마가 이제 큰언니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책을 태우셨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는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한 번씩 옮기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 거는 이제 지금 남편하고 사귀면서 이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사귑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면 이 집안에 신앙을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엄마도 저희 남편, 예비 남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다라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신 것도 그 강팍하던 친정엄마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도 진짜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구나라는 걸 정말 순간순간 깨달아요.
1: 먼저 들어보신 분들의 강력한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박경자 권사님도 한 장로님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0: 개국하고 1, 2년 지나다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남전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얘기를 하시다가 당신은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는 찬양과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말 은혜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방송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때 소개를 해주시는 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럼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 게 이제 그때부터 바로 다음날부터 들었던 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듣게 됐어요.
1: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되게 제가 불평불만 불신앙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순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아 그랬군요라고 이 깨달음을 순간 주시는 그 체험을 한 번씩 해버리면 극동방송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송이라는구나 이걸 체험하면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극동방송을 전파하고 있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체험을 하니까 그 체험을 나누고 싶고 너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머뭇거리고 망설이던 전파 선교사로의 발걸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0: 제가 이제 전파선교사에 대한 그 거룩한 마음은 항상 이제 부담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 아 내가 다른 교회 헌금도 하고 있고 뭐 아이가 셋인데 이런 여유가 생겨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혼자 핑계를 막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송정민 사모님께서 그 광주의 어떤 교회에 콘서트를 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께서 찬양을 하시면서 전파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슴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은혜를 나는 공짜로 맘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그 회개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그때 바로 전파선교사를 가입을 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차근차근 제 이름만 하다가 남편 이름 하다가 이제 아이 이름 하다가 이제 전파선교사 모집 광고 하실 때마다 태신자를 놓고도 이름으로 하면 좋다라고 하셔서 저희 친정 엄마 이름으로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시댁에 믿지 않는 또 분 식구들 또 이름 놓고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0: 우리 이용남 장로님, 윤보신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의 삶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제 세 아이 앞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복음의 바통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며느리가 될게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이인규 장로님, 언제나 변함없는 성품으로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동역해주고 묵묵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살면서 살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살면서 살수록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아 영호 예원님, 엄마가 아빠가 막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엄마 저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주는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너희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고3 아들 영호, 하나님께서 널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걸 찾아가는 우리 영호가 되길 바래요. 우리 주아 영호 예원님 많이 사랑합니다.
1: 시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새 아이의 엄마 박경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0: 저희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버님이 좀 암에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시는데 아버님 어머님 정말 건강하셔서 그 기도의 배경이 정말 저희 가정 가문의 기도 배경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버님 어머님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친정과 시댁의 가문 복음화 제 엄마가 좀 많이 많이 강박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박하신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세세한 부분으로 정말 어머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도해 가심을 제가 믿고, 그거를 혹시 포기하지 않고 혈육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보상 모든 수험생들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그 단을 잘 거둘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광주 예일교회를 섬기는 물리치료사 박경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올 수 없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방법과 인간인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여 쓰는 방법은 사뭇 다릅니다. 인간인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실력 있고 학벌 있는 사람, 재력 있고 빽 있는 사람, 나이도 젊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 같아도 우선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어딘가 좀 부족해 보여도 어딘가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면 변화될 사람, 하나님이 조금만 다듬고 훈련시키시면 새로워질 사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시면 새 사람 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아무 자랑거리도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선택하여 쓰면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랑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못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면 그가 자기의 못난 줄 알고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자를 선택하여 쓰셨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 받는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는 게 많아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쓰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은 학벌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좀 딸려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말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비천한 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무능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큼은 뜨겁게 목숨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쓰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흔히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아, 난 이게 모자란데, 이게 부족한데, 난 이게 약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점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수도가 공급되어서 뭐 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 한 동이 기르려면 멀리 샘물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지어다가 날랐습니다. 물찌개를 가지고 물을 나를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물찌개에 양쪽에 항아리 두 개를 매달고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든든한데 오른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 집에까지 길어오면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그득한데 오른쪽 금간 항아리에는 물이 다 쏟아지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른쪽 금이 간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오른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나 때문에 일을 두 번씩 하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인님,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항아리 사다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금간 항아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금이 간 너를 내가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단다. 지금까지 너와 내가 물을 기르며 걸어온 길을 한번 바라보거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왼쪽 항아리가 지나온 그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런데 금이 간 오른쪽 항아리에서 물이 줄줄 샌 오른쪽 길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느냐? 너는 비록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 나는 이 생명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이 힘을 내어 살 수 있다면 내 부족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1등이에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책이든 한 번만 보면은 그냥 줄줄 외울 정도로 다 아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우쭐하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서울대학 나온 그분이 운동 삼아 건강 삼아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어요. 테니스 코치에게 다달이 돈을 주고 테니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테니스 코치가 몇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테니스 코치가 라켓을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많은 사람에게 테니스를 가르쳤지만 당신같이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은 처음 보겠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에게 테니스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신경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허물이 많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늘 자학하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금이 간 인생이면 좀 어떻습니까?
허물이 많고 빈틈이 많은 사람이

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파 병들어 고통당할 때 그 누가 내 아픔을 알겠습니까? 때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 서름당할 때 그 누가 내 아픔을 알겠습니까? 때로는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겠습니까?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약한 나를 강하게

그렇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짧은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죠?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금년 목사 된 지 32년 동안 주님께 쓰임받게 하셨어요. 저는 목회할 만한 재주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늘사랑교회 만 21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노회장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포항노회 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못난 제가 주님께 오늘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불만이 있었어요. 저는 제 성격이 참 하나님 앞에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쓰시려면 좀 대범하고 좀 결단력이 있고 이렇게 좀 성품을 만들어주시지, 남자의 성격이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삐지기 잘하고 이런 성격 가지고 제가 무슨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소심하고 겁이 많고 성격이 지랄 같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은 혈액형이 뭐래요? 여기 다 알잖아. 제가요, 전형적인 A형이거든요.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제 아내도 O형, 두 아들도 다 O형인데 나만 A형이야.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10여 년 전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간호사가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체득섭 씨, 혈액형이 뭐예요? A형입니다. 틀림없어요? 아, 이 사람아 속고만 살았나? 내가 50여 년 동안 A형으로 살았어요. 조금 있다 간호사가 이만한 큰 주사기를 갖고 오더니 피를 뽑아요. 왜 그래요? 혈액형 검사하겠대. 아니, A형이라니까 뭘 검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겠대요. 그래서 피를 이만큼 뽑아다가 긴급으로 수술을 앞두고 혈액형 검사를 50여 년 만에 했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귀에서 피 한 방울 뽑아서 혈액형 검사한 거 빼고 침한 거예요.

줄 알았으면 좀 대범하게 활달하게 살 텐데 나는 A형이라고 생각하고 늘 소심하고 째째하고 우유부단하게 살았는데 내가 O형이라니 이게 말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O형도 나같이 째째한 O형도 있어요. 근데 무시하지 마요. 나 O형이야. 나 O형이라고 O형.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간증하고 가신 찬미이천 제작자인 최용덕 간사님. 그분 고향이 포항이세요. 그분이 늘 저와 같이 자기 성품이 불만이었답니다. 왜? 최용덕 간사님이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성격이 늘 잘 삐지고 한번 삐지면 오래가고 쪼잔하고 소심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겁이 많고 신경질 잘 내고 따라합시다. 나 닮았구나. 최용덕 간사님은 자기 자신의 성격이 한심스러웠답니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추상 같던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나를 모독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너는 쓰레기 취급하느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재능 준 것을 모르고 너는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너는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원망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라. 성령님이 무섭게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게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쪼잔한 성격을 불평했는데 그 쪼잔한 성격이 섬세하고 신중한 성격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심한 성격에 불평했는데 그 소심한 성격이 치밀하고 깊은 배려심을 갖게 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민한 성격이 불평이었는데 그 예민한 성격이 오히려 감수성이 풍부하게 해주신 것을 알고 감사했답니다. 지금까지는 꼼꼼한 성격이 불평이었는데 그 꼼꼼함 때문에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해서 감사했답니다. 지금까지는 겁이 많은 자기 자신을 불평했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최용덕 간사님이 얼마나 꼼꼼한가 하면요, 그 찬미이천 그 두꺼운 악보를 컴퓨터가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악보 하나하나를 다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주셔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의 똑똑한 머리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 쓰지 않아요.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완전히 자아가 옛사람이 부서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쇳덩어리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뜨겁게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쇳덩어리가 난리를 칩니다. 아이고 주인님 뜨거워 죽겠어요. 뜨거워 죽겠어요. 뜨거워 죽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쇳덩어리를 꺼내서 이번에는 망치로 막 두들겨 팹니다. 아이고 주인님 왜 두들겨 팹니까? 아파 죽겠어요. 그만 두들겨요. 이제 조금 망치질이 멈추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찬물에 꽉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차가워 죽겠네. 아까는 뜨겁더니 차가워 죽겠네.

끝내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야 뜨거운 불문불 속에 망치질을 당하기도 하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화장실을 변소, 뒷간, 측간이라고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은 전 세계 가장 깨끗한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처녀가 결혼할 때 여러 가지 결혼 혼수품을 장만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게 요강이에요. 요강. 부잣집은 노쇠로 된 요강을 해가고 가난한 집은 사기로 된 요강을 해갑니다. 옛날 어느 유명한 목사님 댁 사모님이 결혼 혼수품으로 노쇠 요강을 해오셨어요. 아침마다 오줌을 걸음자리 갖다 비우고 그 오줌 냄새 가득한 노쇠 요강을 또랑으로 가지고 가서 모래 한 줌을 집어넣고 옛날 수세미가 어디 있습니까? 지푸라기 꾸깃꾸깃해서 그 모래와 함께 요강을 막 문질러 댑니다. 그게 몇십 년 그렇게 문질러 대니 요강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구멍난 요강을 어디다 씁니까? 목사님이 마루 밑에 처박아 두었어요. 어느 날 대장장이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댁에 왔는데 마당에서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아침 햇살에 마루 밑에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게 뭐가 번쩍하죠? 목사님 이래 쳐다보니까 아 그거 구멍난 요강인데 쓸데없어 그냥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장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간청합니다. 목사님 저거 버리는 겁니까? 예, 버리는 겁니다. 저 좀 주세요. 왜요? 아, 저 좀 주세요. 버리는 거면 저 좀 주세요. 그래서 대장장이 장로님이 그 구멍난 노쇠 요강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장간에 가서 그 장로님이 풀뭇불에 집어넣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며칠 뒤에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장로님이 보자기에 멋진 걸 싸가지고 목사님 댁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웬 선물입니까? 들어오세요. 목사님 방에 들어와서 장로님이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목사님 밥주발이 하나 국그릇이 하나 나오고 사모님 밥주발 하나 국그릇이 하나 나온 거요. 장로님 이게 웬 겁니까? 그거 버려진 요강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요강도 냄새나는 요강도 버려진 요강도 대장장이 손에 붙들리니까 목사님 밥상에 올라오는 밥그릇 국그릇으로 바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멍난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냄새나고 버려진 인생도 대장장이이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교회 큰 공헌을 하셨던 위대한 목사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다 폐병쟁이 출신들이에요. 다 폐병 걸려 죽을 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고 교만이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땐 하나님이 쓸 수 없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 그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음성을

0: 들었지만 금방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불러 3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요? 이 다음에 천국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쉬고 계시는 분,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대환영이에요. 이 시간 보물 퀴즈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입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보물 퀴즈, 오늘도 또 재밌는 꽁트 준비했거든요. 꽁트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정답 보내주시면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의 정답은 무조건 저희가 당첨해서 선물을 무조건 드리고, 자,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귀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셔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네.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 정답 문자를 주실 때 그 옆에다가 방학 또는 이제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잠깐 방학 중인 분들은 1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연수를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셨고요. 네. 오늘 또 어떤 꽁트가 준비가 됐을지 궁금한데 정답 어디로 보내면 되죠, 목사님?
1: 네, 샵 9110 우물정 9110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정답은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로. 그래야 저희가 전화도 좀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당첨 문자도 보낼 수 있으니까 문자 샵 9110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인 분들 옆에 정답 옆에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또 오늘 기대가 네. 됩니다. 오늘 어떤 제목인가요?
2: 오늘의 제목은 네. 요담 목욕탕 7번 온탕퐁탕.
0: 네. 자, 목욕탕 나옵니다.
2: 네네. 네. 현대식 목욕탕 뭐 약간 찜질방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담 목욕탕 네. 7번 온탕의 퐁당. 네. 여러분 벌써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와 관련된 성경에 무조건 우리가 토대로 된 거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우리 고현 집사님이 아주 재밌게 꽁트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귀 쫑긋하시고 등장인물이 보니까 나회장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회장 하십니다.
2: 회장님 나오세요. 네.
0: 고실장이 나옵니다. 고현 네. 집사님이 열연을 또 하시고 엘리사가 나오는데 또 저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네. 엘리사 또 엘리야의 또 이렇게 제자죠. 예, 엘리사가 나옵니다. 자, 이 인물들 가운데서 잘 들어보시고 퀴즈가 나오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꽁트 출발, 요단 목욕탕 출발합니다.
1: 아이, 고현 실장.
3: 예, 나만 회장님.
1: 아니, 이 땅끝 마을 동네 목욕탕이 뭐야? 내가 아람그룹 회장이야. 아, 최고급 칠성급 호텔 스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 내 피부병.

0: 형을 이런 후줄그한 데서 고친다고?
1: 아이고 회장님 SNS에서 난리난 유단 목욕탕 모르십니까? 전설의 명인 엘리아가 이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요. 여기 그냥 때를 한번 쫙 밀면 암치료에 피부 재생까지 완벽하다니까요.
2: 저기요 저 신발은 신발장에 옷은 락커에 탕에 들어갈 때 머리 감고 들어가세요.
0: 허차 때밀이 양반 당신이 엘리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아람그룹 나 회장이야. 당장 최급 에스테틱 코스로 모시지 않고 뭐하나?
2: 저는 엘리사인데요. 긴 말 필요 없고 저기 요단 온탕 보이시죠? 저기 들어가서 딱 7번 퐁당 들어갔다 나오시죠? 8번도 안 되고 6번도 안 됩니다. 7번이에요.
0: 뭐라고? 7번 퐁당? 야 집에 가자.
1: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 미쳐야 본전 아닙니까? 아니 상어 때밀이 코스 아니면 고춧가루 찜질 뭐 이런 거 엄청 어렵고 아픈 걸 시켜도 회장님은 하셨을 거잖아요. 아이고 겨우 온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0: 아휴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어휴 그냥
1: 하나?
0: 아 물이 미지근하잖아.
1: 둘?
0: 아 참 아무것도 안 되는데.
1: 셋?
0: 아 봐봐 뭐 왜?
1: 넷?
0: 야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1: 다섯?
0: 가.
1: 아이고 여섯?
0: 아 나 진짜 마지막이다.
1: 일곱?

0: 아니 대박 진짜 대박
1: 왜 그래 왜
0: 아이고 회장님 얼굴 좀 보세요 그냥 피부가 아기 엉덩이처럼 뽀송뽀송해졌어요
1: 진짜 내 트러블이랑 피부병이 싹 사라졌어 아니 20년은 젊어졌는데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아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2: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허허허허 깨끗해졌으니 드라이기 사용료 100원은 내고 가시오
1: 네 목욕 끝

0: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장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오늘 새끼라 보물 퀴즈 나갔습니다. 나병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오늘은 요단 목욕탕에서 7번 몸을 씻은 이 장군, 여기서는 이제 나회장이었습니다. 와, 이 목사님의 연기가
2: 네. 우리 고현 실장님 매주 가져오시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대본이.
3: 와. 아니 제가 좋은 배우를 발굴한 것 같습니다.
2: 아니 네. 이제 자꾸 이상한 걸 시키지 말고 아니 정상적인 걸 좀 시켜주면 안 되나?
1: 아니 목사님은 정상적인으로 아, 이거 참. 이 목사님 하시기 전에 회장님 하신 것 같아.
3: 네, 전직 회장님.
1: 그러니까
2: 아 이거 주여.
1: 상당히 그 까탈스러운.
3: 네, 네. 아, 딱이에요. 와.
2: 성격도 이런 줄 알고 오해 안 맡기겠지.
1: 기가 막힌 연기, 또 기가 막힌 아, 대본으로. 이야.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자 어떤 장군인지 이름을 여러분께서 주관식으로 먼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지금 바로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답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무조건 무조건. 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샵 9110번으로 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퀴즈 때는요.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 선물 받을 분 불러드립니다.

0: 홀리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새끼라 보물 퀴즈 김창무 목사님과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재미있는 꽁트 우리 나 회장님의 열연에 힘입어서 했는데 나병 고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장군 이름 여러분께서 지금 주관식으로 오시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아주 빠르게 보내신 우리 3418-7943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2257번님 전북 김제에서 참여하는데 한 번 정도 뽑아주세요. 네. 자, 2257번님도 선물 드리겠고.
1: 그래. 이런 거 적으면 뽑아주는 거야?
0: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상큼한 날씨처럼 너무나 즐거운 새끼라 응원하신다고 우리 3199번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7512번님이 우리 주일학교 네. 아이들에게도 활용해보고 싶다고 네.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네.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2: 저는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돈은 받지요. 딱 네. 50원.
1: 자, 문자 메시지.
2: 문자는 안 드려요.
1: 그러니까 네. 저작권도 네.
2: 있고 해서 네. 네.
1: 50원 받겠습니다.
0: 네. 네. 자, 샵 9110번 50원의 유료 문자거든요. 여기로 대본이라고 딱 이렇게 보내주시는 네. 분들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만드신 이 대본 여러분의 이제 주일학교에서 마음껏 연극이든 연극이든 네. 뭐 목소리 연기든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 보내드릴 테니까 7512번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대본 두 글자 샵 9110번으로 보내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 대본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50원. 50원만 네, 받고.
2: 네, 무료로 드릴 수는 없고.
0: 그러니까 50원만 네, 받고. 50원이 이제 문자 네. 이용료라는 거. 목사님 연기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네. 나 회장님. 와.
1: 아이고.
0: 자, 그러면은

0: 우리 좀 꼴찌로운 분도 네. 5132번 에이. 엄마랑 듣고 가신다고 엄마랑 엄마 대신 보낸다 5132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자 근데 방학생들을 기다립니다. 방학생 정답 옆에다가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하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물 드린다는 거. 자 그분들에게는 이 장군 이름이 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어를 드리고 보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제시어를 주실 텐데 네 가지 드릴 거예요.
1: 네.
0: 자, 첫 번째 제시어.
1: 병을 고치는 엘리사.
0: 그렇습니다.
1: 엘리사가 병 고쳤습니다.
0: 엘리사가 나왔죠. 네. 자, 두 번째 제시어.
1: 군대 장관.
0: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시어.
1: 나병 환자.
0: 나병 환자.
1: 네.
0: 자 그리고 네 번째 제시어.
1: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음.
0: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어를 드렸거든요. 이 제시어를 네. 듣고 나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었던 이 군대 장관, 나병 환자였던 이 장군의 이름은 이름. 무엇일까?
1: 어려울까요?
0: 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네. 보기를 내주시겠습니다.
2: 자,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나만, 2번 너구만, 3번 또 아니구만, 4번 모르겠구먼.
0: 그렇습니다. 자, 나만이냐, 네. 너구만이냐, 너 아니구먼, 모르겠구먼.
1: 모르겠구먼.
0: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1: 아이고.
0: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앱 메시지 말고요. 샵 9110번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샵 9110번으로 보내시되 자, 이제 보기 들으셨으니까
1: 네.
0: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알겠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 자, 여러분께서 정답 옆에다가 나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혹시 옆에 방학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셔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방학생, 무교생. 현재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이냐, 너구만이냐, 너 아니구만이냐, 모르겠구만이냐.
1: 아, 나만 네. 모르겠구먼. 나만 모르겠구먼.
2: 나만 모르겠어요. 자, 나만. 아, 나이고.
0: 자, 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자.
1: 왜 자꾸 나라고 하는 거야.
0: 자, 샵 9110번입니다. 샵 9110번. 혹시 대본 필요하신 분들은 샵 9110번으로 대본이라고 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 대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0: 내가 어둠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너무 대본에 충했나요?
1: 지금 대본 달라는 문자 분들이
0: 대본 달라는 문자는 넘치는데
1: 기자님 이거 50원 받은 게 아니라 저를 한 1,000원씩 받으면 대박 나시겠는데 아야 이거
0: 네. 아니, 대본 문자는 오늘 엄청 많이 지금 쏟아지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 새끼라 한 6년 정도 했는데
2: 네.
0: 방학이 한 명도 없었던 날이 오늘 처음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방학생이 우린 솔직한 방송이니까
2: 그렇죠.
0: 방학생이 없어요 지금 방학생이.
1: 통화를 해야 되는데 방학생이 네, 없어요.
0: 방학생이 오늘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자진 신고 좀 해주십시오.
1: 대본만 계속 네, 올라오고
0: 대본만 나오고 있어요. 야, 뭐 보니까는 뭐 막 이메일 네. 주소 남겨주시고 하는데 자 지금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1: 네.
0: 교회는 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잖아요.
1: 그렇죠?
2: 네 있어요.
0: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께서 네. 한번 내가 방학이다 하는 분은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나는 교회 모른다 하면은 무교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셔도 좋고 내가 1년 쉬고 있다 방학생 그러면 1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선물도 여러분께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같이 듣는 분 중에 네. 혹시 방학이거나 무교생 있으면 옆구리를 쿡 찔러.
0: 그래요, 그래요.
1: 그래서 왜 그래?
0: 그러니까
1: 핸드폰 좀 줘봐.
0: 그래서 어떻게든 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방학생들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한 분 지금 도착했네요. 한 분 도착했어요. 네. 한 분 도착했고
1: 할렐루야. 이분 선물 이분 선물 선물 두 개 드리세요. 두 개.
2: 네. 선물 두 개 오늘.
1: 우리 네. 방학 찾는 네. 방송이거든요.
0: 자, 우리 아직도 지금 우리 정답 발표 안 했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는 분은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표현하니까
2: 네.
0: 방학 아니면 이제 무교라고 지금 샵 9110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앱 메시지 말고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아니고 샵 9110으로 나 지금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 우리 대환영입니다. 방학 무교생 옆에 있는 분 쿡쿡 찔러주셔가지고 지금 바로 방학 무교 정답도 보내주시고 보기가 뭐였죠? 예, 집사님?
2: 네. 보기 1번 나만 2번 너구만 3번 너 아니구만. 4번 모르겠구먼.
0: 그렇습니다.
1: 모르겠구먼. 자, 그리고 모르겠구먼.
0: 자, 그리고 오늘 꽁트했던 이 대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샵 9110번으로 대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라고 쓰면서 옆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까지

0: 적어주시면 더 편하겠네요.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본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방학생들이
1: 네,
0: 지금 방학생들이
1: 네.
0: 군데군데 있을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드디어 정답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나만
0: 그렇습니다.
2: 아이고 오늘 나만을 몇 번 외쳤나 네. 모르겠어요. 이거 정답이 아닌 것처럼 외치기도 어려운데.
0: 자, 나만 장군. 네. 목사님 나만 장군 네. 처음에는 막 빼다가
2: 맞아요.
0: 결국은 7번 퐁당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2: 오늘 이 대본 정말 좋아요.
1: 네. 어, 그래요?
2: 맞아요. 고현 집사님 이것 좀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네. 책으로 내도 네. 네. 굉장히 여러모로 쓰임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예요. 좀 나만이 아이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군대 장관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야 나를 우습게 여겨서 아니 이 조그만한 강에다 나가 내가 들어가라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으스대고 또 나중에는 화를 냈지만
0: 네.
2: 결국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됩니까? 순종이거든요. 순종.
0: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 보고 주변에 보면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능력 있고 많이 배웠다고 소위 말하는 어깨 힘들어 가신 분들은요.
0: 네.
2: 예수님을 압니다. 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를 보면
0: 네.
2: 지금 나만처럼 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
0: 네.
2: 그때는 다 또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0: 네.
2: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연약한 걸 인정하고
0: 네.
2: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0: 네.
2: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0: 네.
2: 방학 중에 계신 분들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0: 네.
2: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0: 네네.
2: 우리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끔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0: 네.
2: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행복하고
0: 네.
2: 그리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오늘 정답 나만 장군 여러분께 이렇게 발표해 드렸고 자 어우 많은 분들이 이제 대본이라고 보내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현 집사님께서 이 대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띠 딱 싸매고 이렇게 항상
1: 네,
0: 순수하게
1: 머리띠 질끈 동여매고
0: 그러니까 성경을 토대로 아주 재밌게 현대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대본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활용하십시오. 주일학교에서 연극으로 하셔도 좋고 화면 띄우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연기하셔도 좋고 근데 여러분 이거 극동방송에서 받았다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럼요.
0: 그거
1: 이거 어디서 났어?
0: 출처.
1: 그거 극동방송.
0: 네. 세 개라 보물 퀴즈.
1: 네. 네.
0: 뭐냐면 출처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2: 네. 네.
0: 이거 AI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또 이렇게 많이 배포해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발전에 그렇게 또 이바지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나만 장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고 오늘 방학생들이 좀 저주했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1: 네.
0: 자 우리 방학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발표는 했지만 옆에 방학생이 있거나 무교생이 있으면 나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알려주세요. 네,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2: 네, 몇 번 것이냐?
0: 자, 2697번.
1: 2697번. 네.
2: 끝번호 2697.
0: 2697번님께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문자 아이고. 보내셨잖아요, 그쵸?
3: 예 맞아요.
0: 나만 장군 정답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보낸 분 맞죠?
3: 네. 네 맞습니다.
0: 지금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정차 가능하신가요?
3: 잠시만요. 네.
0: 예,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가 알고 네. 보니까 네. 이분을 못 봤어요. 이 초반에 보내주셨던 분인데
1: 아, 네.
0: 이 문자를 못 받더라고요 저희가.
3: 너무 떨려.
0: 3시 10분경에 보내셨는데
2: 너무 떨려요? 둘인 너무 고맙고
3: 네,
2: 감사해요.
3: 그러니까.
0: 정차하셨어요? 정차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문자 주셨어요?
3: 아, 여기 대전 서구에서 둔산동에서 잠깐 했습니다.
0: 둔산동에서. 네. 자 이제 방학 본인이 방학 맞으시죠?

0: 본인
1: 네, 맞습니다.
0: 몇 년 정도 방학이세요?
1: 5년 네? 넘었어요.
0: 5년 넘었어요. 5년 네, 넘었어요. 6년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이제 전화기로 이제 방송이 들리니까요. 라디오는 끄셔도 되거든요.
1: 라디오를 네. 어떻게 끄지?
0: 라디오를 라디오를 어떻게 끄지? 그 눌러서 끄. 자, 혹시 혼자 계시나요, 지금? 혼자?
1: 네, 차에 혼자.
0: 아, 혼자 계시면 그 차에 있는 라디오는 꺼주세요. 차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예, 방송에서 좀 네. 울려서 그러거든요. 차에 라디오는 꺼주시고 그냥 전화 통화를 저랑 하시면 돼요.
1: 예, 됐죠? 계속 껐습니다.
0: 아, 네. 껐고, 아, 껐고.
2: 네,
0: 자,
2: 감사해요.
0: 아까 6년 방학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1: 네.
0: 대전에서 이 극동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극동 방송은 그때도
0: 6년 전에도 계속 들으셨어요?
1: 아니요, 그때는 몰랐고요.
0: 네네.
1: 이제 방학 중에 죄책감에 막
0: 죄책감에 내가
1: 이러다가
0: 내가 이거라도 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
1: 네, 운전할 때 극동방송 찾아서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고정으로 듣는다 뭐 은혜가 너무 은혜스럽다 이러니까 저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고정으로 듣고 있는데
0: 네네.
1: 새끼다 들을 때마다 예. 날 큰일 났다 이거 방학을 해결해야 되는데
0: 아닙니다. 아 근데 오늘 탁 드디어 용기 내셔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1: 통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0: 아유, 저희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자, 우리 새끼라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1: 선물 괜찮아요.
0: 아유, 저희는 이 선물은 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불러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1: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요.
0: 아,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 네.
2: 네. 네.
0: 유산균.
1: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0: 받아도 됩니다. 예, 우리 2697번님들을 위한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선물이고 협찬처에서도 우리 방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이고 근데 다만 네. 이 선물 받고 네. 이번에 용기 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응?
1: 맞습니다.
0: 왔어요?
2: 맞아요.
1: 맞습니다.
0: 아, 맞다고, 맞다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예. 극동방송 이렇게 은혜스럽다라고 이렇게 그거 듣고 들었는데 본인은 네. 지금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1: 괴로워요 맨날.
0: 괴로워요?
1: 방학기간이라는 거가 항상 기억이 되면서
0: 예.
2: 근데 왜 교회 왜 못 나가셨어요?
1: 이제 그때 바로 코로나도 걸려가지고 그때는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되는 시기여서
0: 네.
1: 그게 이제 그렇게 지켜지면서 하다가 이제 그게 붙여져 버리는 거니까 잘 안 가지게 되고
0: 안 가지게 되고
1: 예,
0: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새로... 지금 괴롭지만은 막 특별하게 네.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마음이 지금 네, 안 움직이는 거죠.
1: 예 네, 맞습니다.
0: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네. 괴로울 정도면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기도 딱 결단하기도 하시고 용기 내서 네. 6년 전에 그 교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네. 소개시켜드려도 좋고
2: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나 자매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라디오로 네. 들려져요. 그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야 이제 그만 방학해라. 그럴 때 마음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은 아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듣잖아. 오늘 나랑 직접 통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조건 전에 갔던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안전하고 좋은 교회로 소개시켜드립니다.
0: 네네.
2: 필요하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0: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꼭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 예.
0: 아, 그래요. 그러면
2: 네, 소개. 오케이.
0: 오,
2: 저희가
0: 우리 PD님 아주 기가 막힌 네. 교회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2: 저희가 이제 대전극동 방송을 통해서 대전극동 방송을 통해서 집 근처에 네. 이제 저희가 선물 유산균 때문에 네. 집 주소를 받을 네. 거거든요. 집 근처에 네네. 있는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네. 이번 주 하나님의 이 음성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3: 네.
2: 그렇죠. 그렇죠. 자,
0: 기도합시다.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3: 네.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잘하셨습니다. 우리 1697번님 정말 잘하셨고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으니까요. 이번 주에 갔다 오셔서 다음 주에 다 교회 갔다라고 그렇게 꼭좀 문자 한번 또 주세요. 응?
1: 아이고야,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다음 주에 꼭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고맙습니다. 아,
0: 아이고.
2: 오늘 방학생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이
0: 그니까요.
2: 먼저 있었는데
0: 그럼요.
2: 저희 문자가 많다 보니까
0: 저희가
2: 이걸
0: 못 봤어요.
2: 체크를 다 못했어요.
0: 네,
2: 아,
0: 대본 때문에
2: 밑에 있었는데.
0: 대본이라고
2: 아,
0: 해가지고.
2: 대본이 하도 많이 올라왔어.
0: 근데 저희가 진짜 한 영혼이 중요하죠. 한
2: 맞아,
0: 명이.
2: 맞아요.
0: 한 명이라도 오는 게 너무 중요한데
2: 우리는
0: 감사하게.
2: 꽁트하는 방송이 아니고 영혼 구령의
0: 그렇죠.
2: 방송이라서
0: 맞습니다.
2: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데
0: 그렇습니다.
2: 너무 감사해요.
0: 너무 감사하게. 아... 근데 한 분이 또 더 계세요. 또.
2: 네.
0: 방학 중입니다.
2: 네. 3640.
3: 3640님.
0: 3640번님 네. 저희가 전화합니다.
2: 아, 친절하게 저 6년 방학이에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0: 자,
2: 정답도
0: 1번,
2: 잘 말씀해
0: 1번 나만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어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아, 네. 김인수 PD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
0: 그렇죠? 예. 운전 중은 아니셨죠? 어,
4: 네 운전 중 아니에요.
0: 어떻게 집이세요?
4: 아니요 사무실이요.
0: 사무실에 어떻게 일하시면서 네. 방송 들으셨나 봐요?
4: 네네네.
0: 본인이 지금 6년 방학생 맞아요? 본인이? 예? 여보세요?
2: 전화가
0: 여보세요?
2: 전화가 끊겼는가 본데?
0: 끊겼나? 여보세요? 갑자기
2: 어 전화가 어,
0: 잠깐만요.
3: 뭐 소리가 예.
0: 자 3640번님 응? 왜 그러지?
2: 전화 끊고 다시 한번 눌러드릴게요.
0: 전화를
2: 네.
0: 다시
2: 네.
0: 전화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4: 어, 여보세요.
2: 어, 됐어, 됐어,
4: 됐어. 네, 네, 네, 네.
2: 할렐루야.
0: 뭐 이어폰 연결하고 그러셨나 보다. 그렇죠?
4: 아, 어, 이게 전화가 이상했나 봐요.
0: 아,
2: 자,
0: 자, 6년 방학생 본인 맞나요?
4: 네, 맞아요.
0: 어, 그렇구나. 자, 어느 지역이세요?
4: 대전이요.
0: 대전. 와, 오늘 다 네. 대전이시네. 대전 어디세요?
4: 어. 사는 곳은 예. 신흥동.
0: 예.
4: 예.
0: 신흥동?
4: 네.
0: 어, 그렇구나. 6년 방학. 아까 조금 전에 그분도 대전이시고 6년 방학이셨는데
2: 어, 동기네 방학. 동기.
0: 그러면은 3640번 님도 코로나 방학생인가요?
4: 어, 아이 낳고 나서부터
0: 아, 그때 딱 아이 낳고 나서
4: 네.
0: 아이 낳고 나다 보면 그때 이제 예배 드리러
2: 그래,
0: 가기 힘드니까 그때 이제 살짝 이렇게 안 가지다 보니까 계속 안 가지게 되는 경우 맞나요?
4: 맞아요.
0: 지금 애는 그러면 한 대여섯 살 됐겠네요.
4: 어 이제 일곱 살이에요.
0: 일곱 살.

0: 6살 됐지. 6년 방학.
1: 그러면은 지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0: 7살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1: 아니,
0: 게 아니
1: 상황이 네. 네, 상황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아, 방송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부터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본부장님 방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극동방송을 즐겨 들으세요.
1: 와~ 본부장님께서
0: 자 선물 본부장님 하나 드려주세요. 아까 두 개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
1: 본부장님 대단, 아, 지금도 본부장님이 그러면 본부장님실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2: 네 맞아요. 자,
0: 본부장님
1: 자,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자 우리
0: 감사하고요.
1: 본부장님께 한 말씀 한번 하시죠. 본부장님께.
2: 어, 본부장님, 어, 늘, 어, 함께 해주시고.
3: 안녕하세요.
0: 어, 누구예요?
3: 김인숙 PD님.
1: 어? 혹시 본부장님이 여자 본부장님이신가요?
2: 아, 네, 맞아요. 와,
0: 오. 야, 본부장님이, 오늘은 3회 방송이네.
1: 본부장님이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출연하신 네. 것 같아. 와,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3: 와. 안녕하세요 김인수 PD님 예. 팬이에요.
1: 와, 와 이렇게 젊고 목소리 네. 예쁜 본부장님이 계셨구나.
4: 네, 김인수 PD님 설레신 것 같아요.
0: 오늘 방송 특별한데
1: 어, 깜짝이야.
0: 아, 참 네. 역대급 방송입니다.
1: 이제, 네. 상당히 어르신 본부장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4: 네, 저도.
1: 아유,
4: 네.
1: 감사합니다.
3: 아니요, 나이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0: 아, 그래?
1: 야 정말 본부장님 정말
0: 난
1: 귀하시네요.
0: 나 회장님 나올 줄 알았어. 나 회장님.
1: 자 우리 일단 는 우리 3640번님 6년 방학이신데
2: 네.
1: 진짜 좋은 본부장님 좋은 회사 만나셔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극동 방송도 듣게 되시고 이제 전화 연결도 됐는데 좀 네.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3640번님도 오늘 하나님께서 탁 사인 주시네요. 아주 강력한 사인.
2: 응? 네.
1: 우리 7살 친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7살 친구는 그럼 교회를 아직 안 다녀봤겠는데요?
2: 어 맞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1: 우리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와 네. 함께 이제 예배 이번 주부터 드리자고요. 이번 주부터. 응? 자 우리 일단 선물. 네. 자 3640번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어 글쎄요.
1: 다시 불러드릴까요? 혹시 잘 못 들으셨을까?
2: 네 한번.
1: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어,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예. 너무 빨랐나? 어떤 거요? 예?
2: 어.
1: 어떤 거?
2: 소곱창.
0: 소곱창 좋습니다.
1: 자 우리 본부장님.
3: 네.
1: 본부장님은 어떤 거 드릴까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본부장님 드려야지. 본부장님 통해 연결됐는데. 예.
1: 팬이니까.
0: 아, 팬이라서. 아, 이런 사심 방송 이거 안 되는데.
2: 아니, 저희 회사에 방학생들이 많아요.
1: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물을 일단은 제가 그 회사 앞으로 그 좀 커피를 좀 보내드릴게요 일단.
2: 너무 감사해요.
1: 그다음에 본부장님은 화장품으로 좀 드리고.
4: 네.
0: 이야. 와. 아 이거 참 사실만 팬이란 말 했다고 세상에.
1: 아니 방학생들이 많대지 않습니까?
4: 네 앞으로.
0: 맞아요. 네. 방학생이 많다고 했어요.
1: 방학생들 많으니까. 아.
2: 네 정말 좋아하는데.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텀을 좀 두면서. 거기 네. 회사에 한 분 한 분씩 연결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일단
2: 제가
1: 364
2: 넣어드릴게요.
1: 예, 3640번님 오늘은 하고.
2: 네.
1: 자 우리 3640번님, 네. 3640번님은 네. 이렇게 본부장님 통해서 방송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방송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들으세요?
2: 어, 늘 좋은 말씀 주시고 네네. 어, 나오는 찬양 들으면서 어, 늘 감동 받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 3640번님도.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오늘 우리 3640번님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0: 그래요.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0: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의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640번님은 6년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2: 소개시켜 주시면.
1: 알겠습니다. 우리 3640번님도 소개시켜드리고요. 혹시 3640번님 좋아했던 찬양, 아주 내가 이 찬양 좋아했었는데, 아니면 요즘 찬양 좋아한다, 혹시 그런 찬양 있으세요?
2: 네? 요즘 찬양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아,
0: 그럼 본부장님.
1: 자, 본부장님. 뭐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 네.
2: 궁금 상가 해도 돼요?
1: 네, 그럼요.
2: 아, 저는 은혜라는 노래를 정말
1: 은혜,
2: 좋아해요.
1: 은혜, 은혜라는 네, 모든 네, 것이 네, 은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2: 네, 이것도 은혜인 것 같고.
1: 예.
2: 네. 그리고 극동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들하고 피디님들하고 예.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가 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1: 와, 진짜 감사하네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 네. 통해서 그 네. 회사에 우리 3640번님을 네. 시작으로 정말 네. 영혼구원의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0: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예. 앞에 네. 방학생들 네. 쭉 앉혀놓고 우리 특별 방송, 특별 생방송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 그런 것도 네. 한번 구상해봐야겠어요.
1: 그러니까 오늘
2: 네. 너무 좋아요. 네.
1: 예,
2: 네.
1: 오늘 본부장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3640번님
2: 네. 네.
1: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라는 문자 제가 꼭 좀 기다릴게요.
2: 네.
1: 예. 그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1: 본부장님도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참 오늘 저희가 걱정 많이 했는데
0: 아, 네. 진짜 하나님께서
3: 네.
1: 귀한 영혼 예, 붙여주셨습니다.
0: 딴 때는 네. 우리가 골랐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딱 집어주신
1: 그러니까,
0: 분들이에요.
1: 그렇죠. 정말 와. 필요한 분들.
3: 이유가 있었네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아. 보물 퀴즈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다자회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장로총연합회 제29회기 신앙간증집회가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경주 대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홍성실 집사님께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시며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무용, 찬양 공연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677-8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오는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마당과 뒷주차장에서 온세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나눔 아울렛존, 먹거리존, 체험 놀이존, 선교 문화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고 특히 지역 주민 모두에겐 국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원과 후원을 위해 열리는 포항 성결교회 온세대 선교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효자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및 임직 예식을 오는 10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효자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순간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을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상태, 즉 영화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실제를 삶 속에서 열매로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며 동시에 완성자이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염려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일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붙들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자그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테너 조태연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에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소프라노 독창과 리코도 두 대와 통주 저음으로 연주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만 코랄 전주곡처럼 연주곡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선한 목자가 지켜보는 곳에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네라는 가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카를 민 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가운데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카를민 힌거가지 위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가곡 숭어를 차용해서 만든 그런 피아노 오중주 작품이죠. 피아노와 스트링 콰르텟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특별히 4악장은 가곡 숭어의 주제를 가지고 바레이션해서 만든 악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박시용이 지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서곡 작품 번호 28번의 12번 G샵 마이너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서곡 28번, 12번 가운데 G샵 마이너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밤중에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방충에도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0월이죠. 이제 들녘이 점점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산으로 다녀보면 어느새 단풍이 여기저기 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저희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뒤 11월 1일이면 추수감사 추위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이 계절 속에 하나님은 단풍으로 온 땅을 물들이고 계시죠. 그런데 이 10월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이 10월이 우리 사랑한 성도님과 저희에게는 우리 감사로 물들여져가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첫 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죄,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말씀처럼 감사, 그것이 우리의 영혼 심령에서 사라지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당연합니다. 예배가 때로 형식과 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불평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이 신앙의 온도가 점점 차가워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감사입니다. 감사를 되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4장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에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무려

여섯 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란 뜻이죠. 여러분, 여기 이 감옥이 오늘날처럼 우리 법이 다스리는 감옥이 아니었죠. 뿐이겠습니까? 우리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단함 가운데 감옥의 억울함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놀라운 선언, 요청, 고백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너무 놀라운 도전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이것을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지난주 우리 시선이 바뀌면 길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는 우리 조건문과 유사하지요. 마음이 즐거운 이유, 감사가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려서, 내 뜻이 펼쳐져서, 건강해서, 병이 나아서, 무언가 좋은 소식을 갖게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조건이 없어지거나 조건이 약해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말씀 속에서의 감사는 관계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감사는 형편이나 나의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서 감사, 즐거움, 기쁨이 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주님이 저 먼 곳에서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 이 뜻이 아니고, 이 감옥 안에 주님이 가까이 있다란 뜻입니다. 바울은 형편 속에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감옥 가운데 함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계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감사,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17세기 독일에 우리 30년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죠. 그 가운데 독일의 작센 지방의 작은 성곽도시 우리 아일랜드 브루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전쟁을 피해 온 수많은 난민들이 이 도성 안에 꽉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꽉 차게 되어지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까이 있게 되어지고 위생이 우리 철저하지 못했던 시기이기에 역병, 전염병이 온 도성에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자 너도 나도 다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1637년 바로 그 도시에 많은 목회자가 다 이웃 도시로 다 갔었을 때 마르틴 리카르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40에서 50번 장례를 치루었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637년 한 해 치렀던 장례가 4,000건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 속에서 자기의 아내를 5월 달에 보내고 장례 치르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이 독처에 떠들고 있고 죽음의 사신이 온 도시에 들여져 있고 빈터마다 무덤이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 리카르트 목사님이 한 시를 지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지었던 시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가 66장입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다 감사

그리새입니다. 삶이 어렵고 죽음과 곤고함이 도체 찾아들었고 아내조차도 나는 이 질병으로 떠나 보내야 됐는데 여기 리카르트 목사님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아내와 함께 했었음을, 이 도시의 그늘진 곳에 함께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형편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형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감사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 오감사 21 노트를 또 바깥에 비추해 두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함께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오감사는 우리 매일매일 우리 감사를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함께 소통과 소식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하여 감사, 아침에 따뜻한 국 한 국 있어서 감사, 이처럼 감사, 소박한 감사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적어야 할까요? 네, 적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가 금세 잊어지고 또 금세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감사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 순간만 캐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 103편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지요. 잊지 않는 방법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으로 두는 게 아니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나의 삶에 있는 은혜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감사를 적다 보면 한 5일쯤 되면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제 감사거리가 똑같은 걸 매일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감사를 발견하기 위하여 눈을 또 크게 뜨시고 어디에 감사가 있는지를 헤아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간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가 출발합니다. 그러할 때 이 감사는 눈을 뜨면 뜰수록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크게 열면 열수록 더 많은 감사가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한 주간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속에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만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을, 그 발자국이 선명할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것이지요. 우리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였죠. 여러분, 바울이 걱정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혹시 난 좀 감옥 갔다 왔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때 이 감옥은 정말 불법이 횡행하던 시대였기에 그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매일같이 다가오는 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과 어떤 두려움들을 겪었을까요? 마음에 어떤 파도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마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동치는 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감사를 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지하 감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가장 깊은 곳으로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터뜨리는 현장이 바로 그 지하 감옥이 되었습니다.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문제기를 돋보기로 보는 시간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돋보기로 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19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하루아침은 고아원들에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먹을 음식이 딱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식탁에 다 불러보았습니다. 빈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 식탁에서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주실 음식을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빈 식탁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똑똑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동네에 사는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빵을 만들었답니다. 이유는 그날 이 빵을 꼭 고아원에 가져다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깊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와 같은 빵을 만들어서 이 고아원에 갖고 온 것이죠. 연이어서 또 누군가가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우유 장사입니다. 이유는 이게 우유를 실은 이 마차가 있는데 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여기 이 고아원 앞에서 이 수레바퀴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깨져서 우리 더 이상 수레를 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레를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있던 우유를 다 버려야 되는데 마침 눈을 들어보니 앞에 뭐가 있었어요? 고아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아원에 이 우유를 갖다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의 비밀이란 어린 신앙은 받은 다음에 감사하지만 자란 신앙은 받기 전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적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감사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발생되지 않은 순간을 미리 감사하는 순간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막막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마다 요동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걸 한 줄 쓸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첫 줄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줄 써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한 줄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감사를 써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또 불가능한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한 줄 한 줄 채워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기서 제일 마지막에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는 우리 이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성도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때 이 평강이 문지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평강이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섭섭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일까요?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쿵쾅거리게 할까요? 때때로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도 요동치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으면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켜지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일기, 감사의 노트에 한 절 한 절 적으면서 어느 한 순간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아내를 대하는 언어,

새로운 관계가 일어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그리고 딱딱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자녀를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아시나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감사의 힘을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한밤중에 감사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잘 알고 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져서 고발당하였고 그 일로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발에는 착고가 차여졌고 등은 티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가 밤 한밤중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평을 터뜨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회할 만합니다. 그런데 찬송하였죠. 그리고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감사는 나 혼자 하였는데 누군가가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인 것이 모두 풀어졌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 합니다. 두려움으로 자결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수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도망가지 아니하였노라고. 이 간수장이 그때 여기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간수장은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거듭남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찬송과 감사 속에 시작한 것이지요. 한밤중에 감사 찬송이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12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절 앞에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뻐함, 감사함의 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체험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카톡방 안에서, 목장 안에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가 혼자일 때는 나 혼자만의 노래이지만 누군가의 노래가 되어질 때 이것은 합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목장에 있는 식구들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인양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있는 한 성도님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의 한 구절들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어머, 한 성도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고 자기를 돌아보며 함께 그 밑에다가 아멘이라고 댓글도 달고 나의 감사도 함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적기 힘들다면 이렇게 글을 쓰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께 마음 나누면서 목장 안에서 감사 릴레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연약한 성도, 마음 상한 성도가 옥문을 부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는 무엇을 나누냐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집니다. 원망과 불평도 전염되는가 하면 감사와 찬양도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노래가 목장 안에 감사의 합창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의 감사의 운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1일 우리 감사 행진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한밤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성도의 삶이 어쩌면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에 우리가 노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목사님도 이 한밤중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6년 전 이맘때 2020년 10월이었지요. 우리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범 집사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우리 감사를 올렸던 분은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여기 이 이범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들을 떠난 직후에 이동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데려갔는지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했고 아마도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믿음으로 오늘 그 아들을 떠나보낸다 라고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에서 가족을 대표해 일어나서 열 가지의 감사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1.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 2.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 3. 유머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 4. 단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심 감사. 7.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 8.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 9. 수많은 중보 기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 10. 아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 가까이에서 소망할 수 있어 감사. 라고 하는 열 가지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본받아 이와 같은 감사를 올려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유를 다 알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르더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 이 노트에 이제 감사가 이제 한 84개에서 100개 정도의 글들이 남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큰 게 우리에게 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거리를 찾는 감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지요.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는 소망의 기도가 변화된 것이 남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남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들이 우리 따뜻한 응원의 말들로 감사와 즐거움의 띠로 목장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마다 이 감사의 릴레이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목장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일어나는 우리 21일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밤이 끝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밤을 끝내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이 노트를 뒤에 혹은 또 우리 1층에 있습니다. 갈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다른 노트에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여기에다가 감사 한 줄을 먼저 적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로 21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시작하는 첫날 제가 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과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매일매일 감사일기 적으며 함께 마음 나누며 응원의 시간을 갖고 또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0: 밤이 끝난 다음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밤을 끝내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20일의 여정이 감사를 통해서 밤을 끝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좋고 또 앞차가 극동방송 그것만 써도 아우 저 차는 하나님의 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참 기뻐요. 그런 거 봐도 극동방송 번호만 봐도 나는 너무 좋아요.
4: 교회를 생긴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조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저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생겼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5: 그다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 한마디 멘트,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이 한마디를 전해주십니다.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해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그 동력으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다시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곳,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릅니다. 미리 도착한 여러 동역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바울은 그들만 배에 태워 아소로로 보냅니다. 자기는 30km 남짓 꼬박 하루를 혼자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훗날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무렵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예루살렘 여정을 강행할 것인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이런 물음은 사람들 틈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에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짐작이 듭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중심을 잡아야 할 때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 보십시오. 오늘 첫 곡 나의 믿음 약할 때 밀라노 선교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김하은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구원의 소식, 계속되는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여정 속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인데 왜 안 무섭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로 성령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충만함으로 이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 속에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그리고 주님이시면 지금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길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앤머리의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함께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고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끄는 삶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갑시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가장 끝에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가 여러 이단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소위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도전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각자의 마지막 순간들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다는 것이 바로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은 그 사람의 가장 간절한 진심과 핵심이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언과 유서에는 뭔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지금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바울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예요. 뭐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곧 로마로부터 참수형을 당할 거예요. 이제 생을 마감할 겁니다. 소위 순교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디모데에게 쓸 시간, 편지를 쓸 시간도 없고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그런 시간은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가? 바울이요, 인생의 선배잖아요. 인생의 선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네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래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회자, 선배 목회자로서 목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목회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나? 너는 언제나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면서 축복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요, 눈물 어린 당부는 단 하나였어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바라오기는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절박한 권면, 절박한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다하는 게 충성을 다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엄숙한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권면,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 앞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너의 사명을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1절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선포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내가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의견을 되게 의식하면서 하루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행동했다가는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요, 이런 생각에 너무 빠지잖아요. 이런 생각이 압도당하게 되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입을 꽉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지로 강요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되 사람의 평가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살아가지만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을 맺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그냥 묻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 만들으라고 사명으로 너에게 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엄숙한 사명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왕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왕의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왕의 대사들이 왜 세상의 소리에 주눅이 들고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을 감추며 살아가시냐고요. 왕의 대사들이 왜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며 살아가시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그건 되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뀐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왕이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왕의 대사.

사로서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왕의 대사로서 부름받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인즉슨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언처럼 유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때를 얻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때를 얻는 때는요,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때예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냥 단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냥 열려요. 어떨 때는 수십 년 전에도 마음은 안 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냥 한마디 딱 선포했는데 그냥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사랑과 섬김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를 얻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딱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가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예요? 때를 얻지 못한 때예요. 때를 얻는 때가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지 못하는 때는 반대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즉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전도하려고만 하면 핍박하고 멸시하면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때를 얻지 못하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아주 차갑게 거절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거절당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오해해요. 그래서 오히려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전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혹시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 아닌가? 아,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냥 포기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는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든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못합니다. 한 번 전해요. 두 번 전하고 쉽게 스톱해버려요. 아,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신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 기분이 좋다고 전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전하고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절대 멈추지 않고 항상 힘써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기한이 없어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전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전도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요. 전도하는 곳에서 더욱더 거부 반응을 분명히 일으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때랑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힘든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무관심.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짜증낸다라는 거죠. 이제 말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반응이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회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회피한다라는 거죠. 그럼 계속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위축되는 거예요. 뭔가 섭섭함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뒤에 이 말씀이 붙고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권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고요 물을 주고요 잡초를 제거하고 그 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죠. 때로는 비바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묵묵히 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말씀 선포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수없이 거절당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십수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더욱 힘쓰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닫으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게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얼어붙은 마음밭에 생명의 싹을 틔우셔서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때가 이르리니 3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때. 여기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기 때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떤 세상이냐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래 갈 거예요.

0: 오히려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의 말씀보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돈과 쾌락과 세상의 허탈한 이야기를 쫓아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해답을 바울이 5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외면한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맡겨진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들이 사명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신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텐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 혼자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만족하면서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를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나 혼자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냐고요. 그래서 신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를 다 버리고요 허탄한 유행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마저 휩쓸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도이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문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완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잘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42.195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숨이 막 턱 끝까지 올라와서요 막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선수는요 쉽게 멈추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결승선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숨이 차오르는 것 같고 때로는 다리가 무거워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지칠 수는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바라오기는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듯이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이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적 있으신가요? 한 교회에 유난히 미소가 아름다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만나는 성도들마다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따뜻한 분이셨는데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던 순간이 있다고 해요. 바로 찬송가를 부르실 때. 특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부르실 때면 얼굴엔 더욱 깊은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가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는 가사인데요. 자녀들을 떠올리셨던 걸까요? 아니면 오래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어머니를 그리워하셨던 걸까요? 그 마음을 다 알 순 없지만 권사님의 표정만으로도 깊은 믿음과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 작은 행동만으로 믿음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신앙의 선배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잘 닮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짙은 향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저도 전에 들은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신앙 안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 배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녁이 돌아왔네요. 오늘 또 비가 오기도 했고 약간 쌀쌀하다가 또 오후에는 괜찮은 날씨 이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하루였는지 궁금합니다. 출석 체크 진행할게요. 요즘 제가 또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 중에 한 가지로 또 출석 체크를 받고 있어요.

조금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찬양 완료 오찬환으로 출석 체크 진행합니다. 오늘 찬양을 한 번이라도 부르신 분들 아니면 들으신 분들 좋습니다. 오찬환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오늘 찬양 완료의 줄임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자로 더욱 받고 싶습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입술에 어떤 찬양이 맴돌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오찬환 출석 체크 받으면서요.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이어서 많은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찬환으로 출석 체크 받고 있는데요. 아, 오늘 찬양을 부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신청곡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먼저 2171번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오찬환을 말씀드리기도 전에 찬양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희 텔레파시가 좀 통한 것 같아요. 홍사영 PD님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0: 지금은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마란 오찬완 오감완입니다. 찬양곡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샬롬. 네, 우리 포항극동방송이 포항과 경주 그리고 영천 영도 울릉도까지 가청권입니다. 라디오로 함께 청취하실 수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경주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차 아니면 퇴근길 아닐까 축하드립니다. 5297번님 오찬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발 이 책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는데 네, 나의 사랑하는 책도 올려드렸죠. 성경책 맞습니다. 저희가 성경책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거 5297번님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두의 또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싶습니다. 5297번님 축복합니다. 네, 6565번님께서는 아, 오 신실하신 주가 계속 맴도셨던 것 같아요. 오찬완이라고 보내시면서 신청곡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반갑고요. 또 5832번님 오찬완 하시면서 아, 오늘 퇴근길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에 푹 빠져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아, 지금 또 퇴근길 하늘을 이렇게 또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하늘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예쁜 하늘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많은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PD님 샬롬,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오찬완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며 오감완 매일 성경 읽기 오마란 하고 출첵합니다. 와. 네, 우리 문으로 시작하시는 방송 가족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매일 성경 읽기가 저는 특히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7000번님 오찬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을 부르셨다고요? 목마른 사슴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또 찬양 리스트를 함께 공유해서 더 반갑고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석 체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좀 추천을 해봤는데요. 뒷자리 번호 5832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5832번님 출첵 선물 당첨자십니다. 선물과 주소,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바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은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봅시다. 네, 오늘도 말씀 암송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싱어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또 화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와 주셨는데 더욱 반가운 저녁이에요. 네, 사모님 네.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나요?
2: 아, 저희는 바쁘게 지냈어요.
0: 네, 좀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떤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2: 네, 저희 노회에서 네. 어린이들

0: 성경고사 그리고 찬양 대회가 있어요.
1: 와, 근데 성경고사랑 그 찬양 대회가 좀 활동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0: 네,
1: 참여도
0: 네.
1: 적극적으로 하고
0: 그렇죠.
1: 계시고.
0: 그렇죠. 경주, 영천 그리고 포항에 있는 저희 노예 교회들이 네. 80몇 개의 교회 중에서 이제 주일학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모이거든요.
1: 아, 큰숙교회에서 진행하나요?
0: 네,
1: 오,
0: 네,
1: 이번에 큰숙교회에서 뭐가 많네요. 그렇죠? 저희 행사 공개 방송도 큰숙교회에서 했고.
0: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그때 마음껏 보여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 주일?
1: 이번 주 주일?
0: 아, 토요일이죠. 토요일.
1: 이번 주 토요일.
0: 네.
1: 아, 그렇군요.
2: 17일입니다.
1: 17일 아리엘 양.
2: 네.
1: 어머, 찬양대 준비도 하고 계세요 지금.
2: 네.
1: 어머, 무슨 곡으로 지금 출전하려고 하시나요?
2: 저는 자유곡으로는 다시 걸으리란 찬양으로 나가요.
1: 다시 걸으리?
2: 네.
1: 어린이 찬양인가요?
0: 네네.
1: 다시 걸으리. 우리 아리엘 양이 참 목소리가 천사 같잖아요.
0: 감사합니다.
1: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걸으리 하면 모두가 일어나서 걷는 거 아닌가요?
2: 근데 아, 예린이 지정곡을 자유곡을 들어보셔야 돼요.
1: 예린이
0: 네,
1: 예린 씨
2: 예린이 곡
0: 예린이 제목은
2: 달리기. 네.
1: 달리기. 아,
2: 언니랑 완전 정반대.
1: 다들 걸을 걷고 달리네.
0: 주님께로.
1: 그러면 여기서 짧게 한 소절 조금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이 당황하실까요?
2: 네.
1: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예린 양 달리기 한 소절만 처음에 그 다시 숨을 고르고 거기 조금만.
2: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1: 오, 오.
0: 네.
1: 와, 대상 예상합니다.
2: 대상이 없어요.
1: 없어요? 금상? 네. 1등? 자, 우리 공동 1등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아리엘 양 한번 다시 걸으리 하이라이트 부분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아, 감당 못할 시험 없어. 그래서 다시 걸으린가 봐요. 네. 네, 우리 어린이 찬양이 가사가 깊어요. 항상 느낍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도 연습하시나요?
1: 네. 네. 교회로 가서 연습해요.
0: 아, 근데 또 독창과 합창이 나뉘어져 있어요?
2: 네, 맞아요. 독창 출전하는 애들도 있고 또 합창으로 아이들이 또 함께.
0: 네, 예린 씨도 지금 또 독창을 출전하시는 거죠?
3: 네.
0: 달리기로 독창하나요?
3: 네.
0: 오, 우리 함께 우리 방송 가족분들 듣고 계시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예린 양과 아리엘 양이 찬양 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떨지 않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면 좋겠고요.
2: 아, 그럼요.
0: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컨디션 관리 잘 되길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
1: 파이팅!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모님, 저번 주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2: 네,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0: 1절,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아리엘 양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1: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0: 아멘. 네, 이 말씀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암송했는데 뭔가 자녀들이 진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꼭 들어야 될 것 같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들려주고 싶을 것 같은
2: 맞습니다.
0: 구절들이었습니다. 혹시 옆에 자녀가 있다면 지금 귀에 대주세요. 네, 귀에다 대고 자녀들아 하면서 또 저희가 지금 찬양으로 부를 거잖아요.
2: 네.
0: 좀 더 부드럽게 들릴 겁니다.
2: 네.
0: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외웠던 말씀 라이브 찬양으로 지금 함께 올려드리고요. 또 복습 퀴즈도 출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피아노로 또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 또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신 분들 저번 주에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나실 거예요. 노래는 기억이 납니다. 자, 함께 라이브 찬양 여러분 준비됐죠?
3: 네!
0: 네, 사모님 시작해주세요.

0: 아멘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찬양으로 불러봤는데요. 이게 또첫 계명이라고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예린 양,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계신가요? 말잘 들어요? 자, 옆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아리엘 양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린 양말 어떻게 좀잘 듣는 것 같은가요?
1: 네.
0: 네, 제 생각에는 예린
1: 약간
0: 양이 잘 들을 것 같거든요.
2: 네, 잘
1: 약간
2: 들으십니다.
1: 장난꾸러기지만
0: 네, 예린 씨가
1: 착해요.
0: 조금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또 이제 성경 말씀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고, 또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5월 8일 무슨 날인지 알죠?
1: 어버이날.
0: 알면 됐어요. 그쵸. 공경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뭔가 했으니까 기억하는 걸거 아니에요.
3: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날
2: 어버이날 때.
3: 뻔했네요.
0: 그쵸. 뭐, 어떤 걸좀 부모님께 한 적이 있을까요? 어버이날 때?
1: 열심히 학교에서 3시간 동안 카네이션을 접고 자르고를 한 20번 반복을 해서 카네이션 그 다발을 한 20개 정도 들어있는 그거를 색종이로 만들어서 들렸죠.
0: 뭐야,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20개나.
2: 진짜.
0: 그러면 충분히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2: 아,
0: 때도
2: 훌륭하네요.
0: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안 하는 분들도 조금
2: 아,
0: 계시거든요, 간혹.
2: 있죠.
0: 아,
2: 가끔.
0: 가끔 계시죠, 그때. 대단합니다, 예린 양. 우리 축하의 박수. 아,
2: 아,
0: 대단하다의
2: 훌륭해요.
0: 박수.
2: 네,
0: 칭찬의
2: 귀여운
0: 박수.
2: 딸입니다.
0: 네, 드립니다. 우리 아리엘 양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편이죠?
1: 네, 잘 들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0: 네.
2: 맞습니다.
0: 최근에 이제 조금 내가 말 가장 잘 들은 것 같다, 심부름 잘 했다 하는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좀 심부름한 경험.
1: 엄마 대신 청소도 하고요.
0: 오.
1: 청소랑, 학교를 잘 가는 게 최고예요.
2: 맞습니다.
0: 맞아요.
2: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안 하고 늘 기쁨으로 가셔서 늘 고맙습니다.
0: 아, 가장 중요하죠. 사실 건강한 게 가장
2: 아,
0: 어머니,
2: 그럼요.
0: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닐까
2: 아유, 그럼요.
0: 싶습니다.
2: 학생의 본분은 학교에
0: 네.
2: 충실하는 게 제일 고맙죠.
0: 아, 맞아요. 학생의 본분은 또 학교에 충실한 것. 예린이 양잘 들었죠? 학교 가기
2: 아.
0: 싫다는 말잘안 하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찬양 올려드렸어요. 저희가 관련해서 퀴즈도 준비했는데요. 저희 한번더 라이브 찬양으로 1절과 2절 부르고 퀴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오늘의 퀴즈 궁금합니다.
1: 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0: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1: 이 말씀이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0: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1: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과연 몇 번째에 위치해 있을까요?
0: 네, 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워딩 자체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과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은 몇 번째에 위치해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몇 계명 또는 숫자만 보내셔도 돼요. 오늘은 네, 역시 객관식이 없고요. 주관식으로 드립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십계명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을 수 있으시고요. 10 안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1: 그리고 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0: 관계죠.
1: 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죠.
0: 네.
1: 그럼 어디쯤에 있겠죠?
0: 네, 여러분들 힌트를 좀 크게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1부터 10까지 보내실 수 있고요. 10계명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과연 몇 번째 위치해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제 몇 계명인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모님. 네. 오늘 퀴즈가 네. 십계명이었어요.
2: 맞습니다.
1: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2: 네. 2절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 네.
2: 이 말씀이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1: 십계명에도 나와요. 부모를 네. 공경하라.
2: 그렇죠.
1: 네.
2: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을까요? 가 네. 퀴즈였죠.
1: 몇 번째 위치에 있을지 여러분들이

0: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을 다 함께 외쳐볼까요? 정답은 바로
1: 제5계명.
0: 네, 아까 힌트도 드렸어요.
1: 네.
0: 힌트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2: 하나님과의 관계.
0: 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2: 사람과의 관계.
0: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계명. 부모님, 사람이죠. 네,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그 10계명은 5계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우리 7038번님 정답. 제5계명입니다. 또 7513번님 뭐라고 보내셨는지 우리 아리엘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3: 제5계명, 계명하니 계란이랑 삼계탕이 먹고 싶어요.
0: 네, 계란하니까 계란이랑 삼계탕이 개가 들어가는 똑똑합니다. 네, 7513번님. 네, 뭔가 어린 친구 같죠? 네. 감사합니다. 또 6252번님. 5계명입니다. 정답이고요. 또 7368번님. 5계명입니다. 5에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1066번님도 5계명 정답이고요. 또 7012번님 정답 갈게요. 제 5계명이요. 기장하게 맞춰주셨어요. 정답
1: 정답
0: 갈게요.
1: 갈게요.
0: 네. 그리고 7012번님 뭐라고 보내셨는지 우리 예린 양 한번 읽어볼까요?
3: 하하하하하하. 역시 아리엘이랑 예린이랑 정말 천사들이에요. 네, 요즘에서 잘 듣고 있어요. 샬롬.
0: 네, 하하하하를 이렇게 읽을 줄이야.
1: 아.
0: 네, 정말 천사들이에요. 맞습니다. 또 3923번님께서 퇴근하며 복음 왔어요. 애청하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리셨고요. 또 우리 사모님 두 천사님들 반갑습니다라고도 올려주셨고. 응원합니다. 예린, 아리엘, 싱어님.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 5계명입니다. 우리 초딩 2학년 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도 기억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지요. 오늘 양가 부모님들께 전화라도 한 통씩 드려야겠어요. 정답 맞히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또 5운완까지 하셨다고. 운동 완료 대단하십니다. 네, 원래 5운완에서 이게 또 비롯된 거잖아요. 제가 활용을
1: 맞습니다.
0: 한 겁니다. 네, 또제 5계명 우리 땡땡 원 씨께서 또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네, 많은 정답자 가운데 제가 또 선물 받으실 분두 분을 추첨해봤습니다. 긴장되는 삐지. 정답자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은요, 1066번님, 그리고 초딩 2학년 아들을 들고 계신 우리 김땡미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와 이름 1066번님, 그리고 초딩 2학년의 어머니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이어서 또 에베소서 말씀 외워보죠. 네, 오늘은 몇 절과 몇 절을 함께 암송할까요?
1: 네, 오늘은 1절에서 4절 가운데 3, 4절 함께 오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방금 1절과 2절 복습했고요.
1: 네.
0: 3, 4절을 새로 나갑니다. 음원으로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0: 네, 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전체 음원을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1: 네.
0: 일단 이 찬양 음원으로 계속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9030으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 음원이 담겨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입니다. 네, 오늘 찬양 이 말씀을 저희가 앞에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한테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후에는 부모님들에게 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1: 네,
0: 사모님.
1: 그렇죠.
0: 네. 이 부모들에 대한 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모님?
1: 네,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0: 네.
1: 말씀이 등장하지요.
0: 네. 이 구절들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완성되겠죠?
0: 네.
1: 그래서 사랑은 관계의 문제일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합당한 공경을 행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단지 아랫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이들로 대해야 되겠지요.
0: 네, 하나님의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좀말안 듣고 이러면 노하기 쉽죠? 어떠실까요?
1: 쉽죠.
0: 네. 네.
1: 아유.
0: 이 말씀이 사실 가정 안에서 참 지켜져야 될 정말
1: 그렇죠.
0: 중요한 구절들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마음에 새기고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또 자녀들 성장 과정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또 훈육은 필요하잖아요.
1: 필요하죠. 또 그것이 지혜롭게 해야 될것 같고,
0: 네.
1: 감정이 앞서지 않아야 할것 같고,
0: 네.
1: 네. 그럴 때가 사실 많긴 해요.
0: 네.
1: 많긴 하지만 또 후회하기도 하고, 네. 저도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쉽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화를 내고도 뒤돌아서면, 아, 내가 너무 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가서 사과를 합니다.
0: 오, 정말요?
1: 네.
0: 야, 근데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미안해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럼요. 저도 그게 용기가 되게 필요했어요.
0: 네.
1: 네, 엄마로서, 두 딸의 엄마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기가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인정하기까지, 그리고
0: 네.
1: 그것을 표현하기까지가 사실 정말 힘들었는데,
0: 네.
1: 용기 내서 한번 하게 되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0: 네.
1: 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때 판단이 서면 저는 아이들한테 사과를 합니다. 네,
0: 네,
1: 그래서
0: 너무 좋은
1: 같이
0: 방법인 것 같아요.
1: 부둥켜 안고
0: 울 때도
1: 울어요.
0: 울어요. 최근에 언제 울었어요?
1: 최근에는 없죠.
0: 최근에는 없어요. 아, 근데 말잘 들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린 양도 우리 부모님 1절에서 2절 말씀은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니까요. 또 어머니께 순종 잘하고 하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주실 겁니다.
1: 그럼요.
0: 네. 오늘 또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도 우리가 또 새겨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1: 맞습니다.
0: 또 오냐오냐 키우면 안
1: 아유,
0: 되잖아요.
1: 그럼요.
0: 네. 자녀가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0: 네.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의 전체 찬양 들어봤고요. 3절에서 4절 새롭게 암송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부모님들 꼭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0: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찬양이. 네. 아까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음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1: 그러네요.
0: 한 번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4절.
1: 네. 네.

0: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3, 4절 암송해 봤습니다. 이 찬양 계속해서 듣고도 암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네, 이 시간 이 말씀을 더 기억할 수 있는 퀴즈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사모님, 두 번째 퀴즈 궁금해요.
1: 네. 4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했을까요?
0: 네, 오늘 4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네, 퀴즈 보기는 제가 드릴게요. 먼저 1번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뒤에 4절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교훈과 땡땡으로 양육하라. 여기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훈련. 2번, 영광. 3번, 훈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더욱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해야 하는데요. 먼저 교훈 나왔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4절에 위치해 있는데요. 1번, 훈련. 2번, 영광. 3번, 훈계. 네, 교훈과 훈련으로 양육하라, 1번. 2번은요, 교훈과 영광으로 양육하라, 2번입니다. 3번은 교훈과 훈계.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객관식으로 드렸어요. 1, 2, 3번 가운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1번 훈련, 2번 영광, 3번 훈계. 최신 버튼

0: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3,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암송했는데요, 사모님. 네, 퀴즈 문제가 어떤 거였을까요?
1: 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우리
0: 네.
1: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 했을까요?가
0: 네.
1: 문제죠.
0: 복습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1: 네.
0: 해봤고요. 이번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1: 맞습니다.
0: 알아봤습니다. 자, 1번이 훈련이었어요. 2번 영광. 3번 훈계. 정답은
2: 3번
3: 3번
2: 훈계.
0: 맞습니다. 적당한 훈계도 필요합니다. 와우, 우리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7513번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3번. 자, 그런데 갑자기 오답이 나왔어요. 잡이 나왔고요. 아, 이 객관식 드리기 전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또 4369번님, 3번입니다. 자비로 훈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양육할 때 교훈과 훈계.
1: 그렇죠.
0: 네,
1: 말씀에는
0: 말씀에는 또 훈계가 필요하다고 또 강조가 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4405번님, 훈계. 정답이고요. 또 5919번님,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땐잘못 들으셨어요. 훈으로 시작해서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0: 1번이라고 보내셨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도전해 주시면 꼭 선물 드릴게요. 네, 9191번님, 정답 3번입니다. 정답이고요. 4369번님, 3번.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 이땡원님 훈계 정답 맞히셨고요. 또 이땡영님도 3번 훈계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정답자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한 분입니다. 우리 한분 누구시냐면요. 4405번님 축하드립니다. 4405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달고

0: 달디단 바이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암송했는데요. 사모님, 네. 이 말씀 참 부모님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저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 가질까요?
1: 네, 좋지요.
0: 네, 몇 절과 몇 절 복습하나요?
1: 네, 1절부터 4절까지.
0: 네.
1: 네, 다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또 암송을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청취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에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기서 맺을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없이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만 높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폴 스티븐슨과 엘비농의 139원이란 책에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 안에 갇히게 하는 자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인 탐욕, 사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음욕, 지나친 음식 섭취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탐식,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분노, 최소한의 일만 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아니함을 좋아하는 나태,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비교하는 질투, 늘 지금보다 나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정을 못 찾는 동요, 일과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나 관심이 부족한 권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영과 새 마음과 새 몸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쉼없는 기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일에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들판의 풀 한 포기, 산의 나무 한 그루, 강가의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사명은 정말 크고도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일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때 시작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깊어지며 삶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잘 풀리고 건강이 좋고 자녀들의 일이 잘 되고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때에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답이 늦을 때가 있고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관계가 힘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들이 먼저 생각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러면은 힘든 일도 무조건 좋게 말해야 되나 이러한 부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힘든데 괜찮은 척하라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일이 좋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고, 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감사를 다시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형편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쉽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늘 감사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고 자녀들이 일이 잘 되고 사업과 직장이 평안하면 감사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살아보셨지만 우리 인생의 길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고, 아프면 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수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 눈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형편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잘 되면 마음이 올라가고, 또 일이 꼬이게 되면 금방 내려갑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기분이 달라질 때도 있고, 통장의 잔액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하박국이 형편이 좋아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편은 없을지라도이지만 믿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진 그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찾아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데살로니가

가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밤중에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며라고 말씀을 했고 또 자기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지내온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힘든 일 자체를 좋아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랑과의 관계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그것부터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형편이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형편에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헤아릴 때에 깊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주신 은혜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의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냥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또 남들과 비교해서 아쉬운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붙들어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까지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무엇을 더 구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우리 가정을 어떤 위험에서 보호하셨는가,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보내 위로해 주셨는가, 내가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해보실 때에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은 생각보다는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주일 말씀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2주 후면 이제 우리 효자교회 부임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됐고 담임 목사로서의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효자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책임이 제 어깨를 누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효자교회를 절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더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아야 감사하고 큰 돈을 벌어야 감사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거나 건강해야만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큰 사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군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남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은혜를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메말랐다고 느껴지실 때에는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잊고 있었던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새벽에 교회 나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이 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이면은 이제 여섯 가지가 되지요. 그 여섯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십시오. 더 많으면 더 좋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천천히 헤아리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그것이 말로 나타나야 되고 또 예배로도 나타나야 되고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도움을 받고도 마음속으로만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은 도움을 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받은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길에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들어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은혜는 열 사람이 다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감사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배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돌아보면 감사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먼저 감사의 제목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에서 지켜주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지나게 하셨는지,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붙들어주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와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물의 규모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보다는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셨습니다. 힘든 일을 지나왔지만은 믿음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감사의 표현이 예물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0: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의 그 섬김을 알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배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가 삶에서 흘러넘쳐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는 의식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있는 감사는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드리고 삶으로 표현할 때에 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기도와 예배와 또 삶과 드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감사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예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아홉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해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시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감사가 우리의 예배와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은 제 학창시절에 외롭고 힘든 적이 있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고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송사에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저 또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전파 선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방송인 극동방송이 오래오래 잘 유지되어서 전 세계로 더 많은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그날까지 소환극동방송 파이팅!
4: 너무 즐거웠어요.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 모두 가입 많이 해주세요.
5: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선택해 극동방송에 후원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께 감사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도 전파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극동방송 파이팅! 전파 선교사 파이팅!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 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 씨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 생각나시면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 데이비드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세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7864번님께서는 산에 가서 알밤 주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또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참 돌아보게 하는 문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들 또 함께 듣고 올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 편곡 정예린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주셨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서 화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 1번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분쟁이 될 때가 많고요.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라는 이 본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좀 강팍하고 악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도 많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청춘 찬양들 앨범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다툼이 있었는데요.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교회는 뭐가 달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신앙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고, 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놓고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거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교회가 다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차분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또 모여서 한번 토론해 보자. 잘잘못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요,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뭐 이때까지 막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해놓고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이게 감정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없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사실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짓는 그 죄는 저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지을 수 있는 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떤 죄도 나와 상관없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나도 언젠가는 지을 수 있는, 때로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바라볼 때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기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예수 따라가며 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따라간다 그러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앞서는 게 힘들지,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눈 팔면은요, 따라가다가 길 잃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요,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정신 팔려가지고 부모 잃어버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딸아이가 3살 땐가 4살 땐가, 그러니까 일반 매장보다 크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우와! 그러더니 다다다다닥 뛰어가 버리는데,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막 쫓아가 보니까요, 처음 보는 아주머니 손잡고는 그, 시식하는데 그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온 적이 있는데,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집이 세면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자아가 강해도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나의 지식에 대한 교만이 세도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 알고 있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잘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목회는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단위 목회를 한게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10명을 목회를 하던 1,000명을 목회를 하던 내가 목회했는 성도들과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게 성공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회자는요 더 엎드려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겠죠. 더 목회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자 앨범 가운데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가장 앞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는 좀

특징이 있죠. 네, 초신자도 있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요. 대를 지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는요, 먼저 된 분들이 먼저 된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 되신 분들은 그 앞선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지 또그 신앙의 길들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또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 다져놓으면요, 뒤에 사람들이 또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요.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따라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말씀과 찬양교회는 이제 10주년이라서 사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죠. 뭐 요즘은 100년 넘은 교회도 많고요. 보통 5, 60년 이상 된 교회들도 많으니까요.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아, 우리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 나중에 철들었을 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되면 좋겠다. 그게 교회의 신앙의 역사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된 자리를 지키는 거 축복입니다. 나중되었다고 해서 그게 뭐 뒤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나중된 사람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먼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예수님의 길을 좀잘 따라가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의 기초가 좀 튼튼하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요. 교회는 든든하여 질 겁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11시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무엘하,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도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오늘 15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때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다윗이 그를 요압과 아비새의 합동 참모로 임명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는 자국에서 장군 성품, 뭐랄까 좀 아주 그 대단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그의 가족은 다윗과 함께 유리하게 되고 어찌 보면 고집할 만큼 그에게 이제 다윗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3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것만 보시더라도 다윗에게는 그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바칠 만큼 충성된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4, 5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르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그것이 원래 있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 건데, 다윗은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통곡하며 감람산 길로 올라갔었잖아요. 31절 봐보세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 전까지 다윗의 뭐랄까 좀 고문관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제 압살롬 쪽으로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도망가고 그의 편이 되자 다윗은 그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32절로 37절까지 좀긴 말씀,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려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자기의 위험한 적이 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압살롬의 기밀을 사전에 입수하고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그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그를 위하여 생명의 무릎을 쓰고 첩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5장을 마치고 이제 16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또 상고를 해보겠는데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므비보셋이 요나단의 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절뚝발이 아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그 뭐랄까 좀 지극한 그 사랑 때문에 므비보셋을 잘 보살펴 주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므비보셋의 사완 시바는 다윗가의 내분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집안이 왕권을 재탈할 수 있는 아주 그 절호의 기회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므비보셋뿐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는 거짓 음모를 꾸며서 므비보셋의 시온 재산을 취하려고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경황이 없었어요. 그 없었던 이 다윗은 므비보셋의 땅을 시바에게 주는 경솔한 판단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이죠. 다윗은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9절이에요.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새는 시므이를 영원히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시므온의 저주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죠. 10절로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버려두라. 참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윗의 말을 한번더 되새겨 볼까요?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그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절대 그를 보복하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느냐?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예루살렘을 도피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대의 배경은 또다시 예루살렘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압살롬에게로 와 그를 섬기고 있는 후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울 계열의 이한 사람이 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다윗의 그 정말 진지한 표현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럽니다. 후세는 자신이 다윗을 위해 첩보 역할을 하러 왔음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사람 이 압살롬에게 속하여 그를 섬기겠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궁녀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심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끔찍한 일을 행하도록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긴 것이지만 이게 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즉 압살롬의 이러한 행위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든 권한이 끝났으며 그의 모든 소유가 압살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만 대단히 무례하고 광포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더더욱 그래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아무 의의 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압살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너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아비로서의 다윗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정면 도전함으로써 크나큰 위험을 그러나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여 여전히 그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었어요. 실로 그 시기는 다윗에게 잔인한 고통의 나날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다윗의 이러한 입장에 아마 동정이 가시리라고 생각해요.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저와의 의로운 관계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당하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의 진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엄청난 죄를 범했긴 했지만 그것은 훌륭한 조각품에 있는 한 가지 흠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치고 아무런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셨잖아요. 우리에겐 누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생긴 흠집들이 다 있다고요. 누구나 다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흠집 때문에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살펴보겠는데 이 17장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다윗의 친구 사이인 후세의 그 간언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과 그의 백성은 병법에 익은 사람이라 압살롬 군비를 이제 증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증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멀리 피하여서 전투 태세를 보다 완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8장에서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실제 전쟁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비통한 애도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가운데 있는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만을 목격했던 우리가 지금은 실로 처절한 곤궁에 처한 다윗을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이 그 싸움의 승패 여부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전쟁터가 되어 완전히 회파될까 두려워 그곳을 도망친 다윗을 우리가 또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정보가 될 만한 압살롬의 기밀을 입수코자 후세를 그에게 보내는데 한때는 다윗의 추종자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쪽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이두 사람의 뭐라 그럴까 좀 고문들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당장 공격할 것인지를 이제 묻게 되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서로 대립적인 충고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17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윗을 죽이면 그의 군대가 모두 도망하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압살롬 당신께서 왕이 될수 있다. 물론 아히도벨의 이러한 충고는 그것이 채택되었다면 다윗에게는 아마 무서운 화가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4절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이처럼

0: 잔악한 계획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그럽니다.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 의해서 조언토록 이렇게 불려진 것은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의 전략은 사실상 다윗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압살롬에게 그러한 조언이 또 귀하게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그때 귀하게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다윗은 그때 매우 공격당하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때 매우 공격당하기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때 후세의 그 조언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사실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가드 사람 한 명이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방 사람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히도벨, 2번 이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청취 소감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입맞춤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목소리) 1분 찬양.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면 주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손님의 주문 실수가 아니라 종업원의 실수로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전부가 치매 할머니들인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식당이 그래도 되나 싶은데요. 엉뚱한 음식이 나오고 실수를 해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는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할머니들을 배려하고 오히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식당은 이벤트 형태로 잠깐 개업했다 사라졌지만 이 식당을 기획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각박한 세상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서로 험담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품고 용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화목한 삶, 평안한 삶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방송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지혜의 말씀 시편 46편 함께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4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평소 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값을 치러서가 우리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At the Cross 전해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장부에 갚음이라고 적어주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갚은 게 아닌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도 그 인정 안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피아 월십의 주 영접하는 자, 위러브의 영원을 살아가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Bobby Mason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John Reddick과 Matt Maher가 함께한 God Turn It Around, 그리고 Janis Gaines의 How Great Thou Ar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42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요청합니다 하시면서 유재경의 여전히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될 때는 그것이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어떤 모습에 나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재경님의 여전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황금 물결,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강명식의 기뻐하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란 좋은 책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이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요.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놓고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요. 그의 물품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와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나왔고

있었고요. 나온 물품 중엔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에 부자의 집에서 일했던 노파가 그 아들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고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요. 그 소년을 매우 아꼈습니다.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초상화 뒤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림틀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 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부자의 유서였습니다. 모든 경매는 그 즉시 취소되었고요.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노파 그 유모가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간 추억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돌아봄으로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정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곡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미스터 마켓시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룩스의 내 믿음의 고백대리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아이버 파웰의 쓴 성경의 유리창, 영어로는 Bible Windows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요. 소중한 추억을 샀다는 거는 모든 걸 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부자의 유서가 들어있었다는 그 초상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도 우리는 이 유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서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진아의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들,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그 추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결국은 그 추억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요. 또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 추억은 참으로 소중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추억들이 자리하고 계시죠.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또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여성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칼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와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띄워드리고요. 여서 조나단 버틀러의 멀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숨겨놓고 또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군데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은혜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반대로 가려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 아래에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기를,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곡 함께 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귀하신 주여 나의 보뜨사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걱정, 근심의 거리들이 많아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그리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한이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행복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 6747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곧 헌신 예배 때 특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밤에 이 시간에 잠잠히 듣고 싶다고 해 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해 드릴 거고요.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가 292장은요, 2558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에 사시는 방송 가족이신데, 주님 없이 살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의 역사소서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4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선선해지고 밤 시간이 되니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단풍이 아름답게 지겠지요. 겨울이 오고 올해도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1417 성도님 신청해주신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줍니다. 이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약속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도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고요. 하나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단위도 같아야 대화가 통하고 물건을 만드는 규격도 맞아야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죠. 오늘이 이 세계 표준의 날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준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표준은 결국 함께 하기 위해 정한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 혼자 편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같이 사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쓰는 말도 생활의 모습도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는 길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발의 등 되시는, 우리 길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한 수많은 기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과 북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10월 14일 수요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조금 전 나눈 이 찬양에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더 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건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르기를 내가 I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my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극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

0: 아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도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어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에 이어서 내 영혼 평안에 광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제에서 자아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 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불변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 말씀만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곳에선 작은 불빛 하나도 멀리서까지 보이죠. 아주 밝고 큰 빛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내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며 주변에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리우는 빛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내 것을 조금 나누는 작은 행동들까지. 빛이 드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우는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순교지는 매년 갈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숨 내 걸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그 생명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에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까? 영원토록 존귀하신 분이 영원토록 가장 값비싼 그 생명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생각합니다. 뭐 도덕 윤리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했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내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회개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초신자들도 다 압니다. 적어도 창립 70주년 맞이한 교인이라면 이제는 죄의 기원까지, 죄의 핵심 본질까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등장하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갖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도록 했던 죄가 살인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까? 미워하는 죄였습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 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순양의 기름은 필수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의 중요성, 순양 기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순종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을 이렇게도 중시합니까? 인간의 죄악이건 행복이건 이 모든 게 순종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원치 않는다 그거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삶일지라도 만복의 출발점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점점 튼실한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튼실한 가문 만들어 주십니다. 뿌리 깊은 가문 되게 하셔요. 되는 일이 없었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주인공 만들어 주십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남들이 무시했던 그런 삶일지라도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제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의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0: 지금까지 어두운 인생이었고 슬펐고 절망했고 부끄러운 삶이었고 혹은 눌려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물결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온갖 죄악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그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복의 시작은 순종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의 시작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을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모두로 교회 나와요. 아니 그렇게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성경대로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럼 왜 불순종할까요? 오늘은 모든 죄악의 부화장인 불순종의 원인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 고백이 있고 나서 사울왕의 인생은 왕이나 왕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점점 쇠퇴길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금수저 출신이었던 좋은 가문의 또 초대 국부였던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초대 국부로서의 빛나는 그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빛나는 그것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빛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 반짝반짝 빛을 발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컨대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저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고개를 저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시고? 저렇게 모세도 처음에는 칙칙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이미지 보세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생 장녀의 아들인 입다도 그렇고 바벨론 그 포로였던 다니엘도 그렇고 뭐 흔히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흙수저 출신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흙수저건 금수저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은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1: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0: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워하면 당연히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빛바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리를 분석해 보십시오. 심리학자 아니래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졸졸졸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것 같고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론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 백성을 이끌어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자는 왕이었던 겁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알고, 용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떳떳한 처신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진리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죄성이 꿈틀거리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불안한 생각을 낳고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상상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몸이 피곤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턱 큰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그러는 사람이 당연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행보도 멈추게 된 겁니다. 환경 여건 탓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어도 순종하면서 다 약속의 산지를 차지했는데 왜 여러분만이라도 자꾸 그것도 예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약속의 산지로 가는 행보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 두려움은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네. 그럼 양심이 꺼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양심이 꺼려도 졸졸졸 따라가요. 뭔가 꺼림칙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악인의 길이라도 걸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으면 진짜 마음이 괴로워도 엄격결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산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결정적인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하십니다. 다윗왕 보세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자의 고두에 맞춰 살다 보니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면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소인배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대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두려움 갖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건 명쾌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유가 됐건 뭐 약속의 산지를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되고 이래서 내가 불순종했고 말은 많이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결국 약속의 산지 못 간 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간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의 눈치나 보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끌어야 될 백성을 주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에 백성에게 질질 끌려 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울은 그게 바른 길로 보였을지라도 해서 많은 사람은 그 길로 가지만 실상은 어떤 길이라?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면 안전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죽을 길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되지요. 안전 안전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아니라면 반드시 퇴보하고 후퇴한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한다고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제발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라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받도록 빛을 발해주시고, 그런데 말씀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런 인간 경멸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 보시기에 순종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줄 아세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그 놀라운 은총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진실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었던 축복들이 빛나고 때깔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많은 결실을 맺는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 이유와 혹은 이런저런 내가 맺어야 될 약속들, 그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제발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능력 체득해야 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몇 년이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는 전혀 하나님이 계산 안 하셔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던 시간이 있느냐, 그 카이로스 그걸 보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 시간이 차야 그런 분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순종인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인상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순종. 뭐 그래도 저는 진리 외쳐야 되니까. 그럼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순종은 참된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 무조건 포기하는 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마귀 말 듣고 순종을 함부로 여깁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에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포기하고 의미 없게 살도록 하실 것 같습니까? 쉽게 그 중요한 진리니까 물고기 얘기해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물속에 살아야 돼.

0: 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다가 물속에서 점프해서 흙에 나왔어요. 흙 있는 쪽으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자유입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의 참된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복된 환경 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빛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 아직도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꿈도 없습니까? 그런 비전도 없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세전에 입력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시는 온갖 은총의 통로, 그야말로 나의 잠재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내 능력을, 그야말로 나의 가정과 교회의 저력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그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잘나는 빛이 온전히 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건 환경이건 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더 넓은 바다로, 축복의 더 깊은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직도 많고 많은 그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귀한 계획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간 지나면, 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깨닫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니, 그러면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였구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므로 오늘부터 정말로 꿈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또 위대한 것이 있음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순종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전능자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며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저력과 은혜와 약속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할수록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과 은혜를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10월 1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함경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곧 그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남아있다가 차차 걷히겠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과 목포가 14도, 포항과 여수가 13도, 광주와 강릉이 12도, 대구가 11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청진이 9도, 평양이 8도, 춘천과 개성, 함흥이 7도, 신의주가 6도, 강계가 3도, 해산이 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22도, 포항과 여수가 21도, 강릉과 광주, 대구, 제주, 개성이 20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목포, 평양이 19도, 춘천과 신의주, 함흥이 18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서해 북부는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4m, 서해 북부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으니 외투를 단단히 여미시고 낮과 밤의 기온 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통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의 하루, 사랑의 하루, 나눔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제아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새날을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은 생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기 위해 예배 자리를 찾으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주님께 어서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께 면류관 벗어드리며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다와 호달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귀한 내용으로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역대상 25장은

다윗의 궁정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이 찬양대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이게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24 반차를 돌아서 제사장처럼, 그래서 24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되냐면 240에다가 48을 더하니까 288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2명씩,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대에는 12명의 밴드가 24개의 팀이 있어서 보름 동안, 그러니까는 한 달에 두 팀씩 해가지고 1년을 24팀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찬양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군대라는 말이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군대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봉사자라는 말도 됩니다. 봉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봉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대 지휘관이라는 말은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리더들, 지휘관들과 더불어 여기 이제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다. 자, 이들은 수금, 비파, 재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주요 악기들 있죠. 뭐 오늘날로 하면 베이스, 드럼, 전자기타,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좀 직역을 하면 예언의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 영감을 주셔서 그냥 예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찬양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영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노래를 하죠. 탄원하는 기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응답, 이런 것들을 노래로 표현해서, 그러니까는 노래는 곡조 있는 기도기도 하고 곡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크리에이티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아삽, 여러분 시편의 아삽의 노래 혹시 뭐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시가 나오죠? 아삽의 시. 아삽의 시가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해 돋는 데부터, 자, 50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해 뜨는 데부터, 그죠? 해 지는 데까지, 이 아삽이 지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요것만 지었느냐? 여러분, 이 아삽은 그 뒤에 73편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편 제3권이 시작이 되는데 한 10편, 11편 정도가 83편까지 다 아삽의 시들입니다. 기가 막힌 영감들이 들어있죠. 고난 가운데, 그죠?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또 7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게 또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나아갔죠. 그래서 73편부터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다 아삽의 시들입니다. 83편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은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이 있는

시를 여기에 지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아삽이 불렀던 찬양의 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냥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고난, 어려움, 삶의 딜레마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내용들을 시편에 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볼때 아삽은 단순히 곡만 잘 쓰는 분이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던 그런 아주 영감 있는 음악가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아삽이라는 이름 자체는 모으는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주제를 찬양으로 모았던 사람 아삽이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만입니다. 헤만은 충실, 헤세드, 충실한 사랑 비슷한 어근이 있는데 충실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헤만의 곡은 시편 88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에 보면 처음 시작에 뭐라 그러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교훈을 노래하는 찬양의 양식이었습니다. 보면은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아주 기가 막힌 또 찬양시 우리 헤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두둔이 있습니다. 여두둔. 여두둔 그러면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찬양하라. 이 여두둔은 단순히 이제 시를 쓴 것만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규칙, 일종의 곡의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만든 노래의 양식을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혹시 시편에 보시면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시편 62편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다윗의 시를 인도자를 따라 누구의 법칙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주 귀한 찬양을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불렀다는 것이죠. 자, 77편을 보시면 여기도 여두둔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 이것은 아삽. 이 아삽도 여두둔의 법칙을 사용한 거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인데 여두둔은 이 법칙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39편을 보십시오. 시편. 여기도 여두둔의 형식이 나오죠. 여두둔 법칙 형식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주 지혜로운 찬양을 여두둔의 형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두둔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에단입니다. 에단. 요거는 역대상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6장 44절에 보면 여두둔을 에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9편에 보시면 시편 89편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스라인 누구의 마스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에단에는 옆에 여두둔 이렇게 가로하고 써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죠. 여두둔의 법칙. 자, 이게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찬양대의 리더들이었는데 다 이들의 대표적인 곡 형식 그리고 조이는 가사들 이런 것들이 다 시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게 들어가 있을 정도면 상당히 이 노래를 영감 있게 열심히 많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물론 강건하고 나라가 강성했지만 여호와의 이 성궤 언약궤를 들여옴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무슨 붐이 일어났냐면 찬양의 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새 노래로 막 쏟아져 나오며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중에 아주 영감 있는 찬양, 뭐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 이걸 불렀던 이 찬양의 시기에는요, 이 불렀던 그 시대 영국 미국 이 시대는 대부흥의 시기 때 나왔던 영감 있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게 막 혀가 꼬이더라도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다 보면 불러지게 되죠. 자,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자, 보면은요, 이 직무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위 아래 누구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찬양의 최종적인 권위자로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아삽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왕이 찬양에 적극적이어야죠. 그러니까 리더가 찬양에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다윗 때에 아주 찬양이 폭발적으로 있었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 솔로몬 때 불렀던 찬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윗 때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많이 불렀거니와, 또 하나는 솔로몬이 중기 이후로 가면서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 우상 신상들을 많이 드려왔죠. 그때부터는 찬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영적인 부흥이 아닌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앞서서 찬양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에도 보면, 중반에 보면은 여두둔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그달리야, 스리야,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야,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찬양했다. 악기를 잘하는 여두둔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여두둔은 뭐를 잘했느냐? 수금을 잡아 악기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두둔의 지휘 아래 노래를 하고 수금을 잡았다라는 건 뭐냐면, 찬양도 자기 하고 싶은 저마다의 소견으로 한게 아니라 지도를 받으며 찬양을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감 있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지도를 받는 겁니다. 내 경험에 내가 지도받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지도를 받는 게. 지도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내 신앙생활의 본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안 되고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연결이 됩니다. 자, 5절에 가면 헤만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헤만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팔 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팔 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 올라가심을 찬양을 하죠. 네, 노래를 부르고, 또 여호와의 절기 때에 시편 81편 3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절기 때에 나팔을 불러 아뢰고, 또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150편 같은 데 보면은 찬양을 막 하죠. 그래서 나팔 부르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는 아주 신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했다라는 건 전문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아주 능숙하게. 288명. 자,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어떻게 직임을 얻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0: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익숙한 사람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꼭 이 사람하고만 해야 호흡이 잘 맞아서 난 이 사람하고만 할래, 이게 아니라 그 제비 뽑아서 무작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 안에 기득권 뭐 누구를 중심으로 누가 잘하니까 그 사람 밑에 뭐 이런 게 없이 모두 다 함께 공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모두 다 겸손하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보름식에서 쭉 돌아가는데 9절부터 31절까지는 이게 24반차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던 다윗 왕가 아래에 있는 찬양 문화, 찬양 사역의 인프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새 노래를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고 또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의 찬양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게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늘 신앙의 지도, 리더의 지도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찬송을 전달하게 될 레위인의 조직을 24반열로 조직하여 그 위에 지도자를 세우는 질서와 조화로움이 돋보이죠. 그 중에 헤만의 가계가 두드러지는데요. 그는 14세 아들과 세 딸 모두에게 찬양과 악기를 능숙하게 가르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이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음을 기록하므로 찬양의 근본이 악기와 노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노래하며 백성을 격려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을 다윗이 더욱 특별하게 여긴 것은 그 자신 얼마나 열정적인 찬양의 사람이었는지를 또 엿보게도 하고요. 부러운 마음을 안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조직이 군대의 조직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 거룩한 찬양대의 일원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서 샬롬.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길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Praise His Holy Name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남 동부교회를 섬기시는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런 새벽 공기를 맞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옷깃에 두 손을 올려 목을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발밑에는 거슬리는 낙엽들이 채이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잘도 피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아직 시작도 안 왔는데 새로운 계절에 대한 내음이 새벽 공기에 묻어 숨을 거립니다. 이럴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큰 울렁임은 아닌데 그렇게 마음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러 생각들이 신압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고 평상시엔 생각나지도 않았던 얼굴들이 떠오르고 잘못된 판단의 순간들이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지나온 나의 삶들에 대해 계속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마음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렇다고 고장났다고 정의하기에도 이상한 그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0: 감정의 쇠고랑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희락이 넘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엔 항상 웃음만 있을 수 없거든요. 긍정으로 통과할 수 없는 계절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부모님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하여졌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웃음만이 우리 삶을 관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의 나를 에워싸고 소용돌이로 끌고 가더라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내맡기는 순간에도 나의 삶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인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인정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을 더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해서 미안하다, 소중하다, 용서하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피곤하셨고 우셨습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으며 죽음을 간통하셨지만 죽음에 억눌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간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될 날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감정이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와 지배하려 할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손님인 감정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조금 더 초하셔도 되고 조금 더 센치해줘도 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가을날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십시오.
1: 지금까지 성남동부교회 이창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사사기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며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마지막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헤아리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 주석가 맹겔은 명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확한 지식이 없이 사실의 것만 슬쩍 보고 또는 그 사람의 것만 보고 비판했다가 그것이 옳은 비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신학자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하기까지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함부로 심판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판단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를 내 위치에 놓고 보는 것, 그것이 비판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으며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위 안에 교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6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교회 완공이 연기됐고 그 사이 도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조례가 신설돼 안타깝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루터교 교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헬싱키 도심에는 오랜 세월 방치된 흉물스러운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바위를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핀란드의 건축가인 티모와 투오모 수오 말레이넨 형제가 거대한 바위 안에 교회를 짓겠다고 지원한 것입니다. 형제의 뛰어난 설계도 때문에 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도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교회가 대표적인 건축물이 돼서는 안 된다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티모와 투오모 형제는 자신들의 신념을 담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바위 안에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암석교회라는 뜻의 템펠리아 우키오 교회는 관광객이 반드시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고 지금도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생각 이상의 방법,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표대가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반석과 같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생각 이상의 방법,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여 성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우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종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경 본문 가장 짧은 한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소개하는 그러한 요약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오라고, 오십시오, 와주세요, 오세요, 우리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청이 없음에도 인자가 오셨어요. 우리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오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인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을 직접 먼저 뻗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삭개오 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 이 누가복음 19장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풍요와 교역의 길목에 있었고 권력과 돈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소 소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직업과 재산을 넘어서 사회적인 낙인의 무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무소 소장, 세리장은 특별히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내라고 하는 만큼만 내면 되는데 거두는 것은 내 몫입니다. 얼마를 거두든지 내라고 하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대의 유태인들에게는 가장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왼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그런 존재로서 매국의 그림자와 탐욕의 욕심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리장이라면 그 위에 더 짙은 오명이 덧칠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돈을 가졌을 때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 많은 것을 움켜쥐었을 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도성한 높은 위치에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 못하는 공동체 밖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삭개오,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단지 길을 헤매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가 빚어낸 방향 상실, 정체성의 파괴, 마음의 폐허,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적 죽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잃어버리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화려할 수도 있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명성과 그에 가지고 있는 부가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에는 그는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외로움은 처절했고 비참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잃어버린 상태.

모습입니다. 잃어버리면 인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곤비함, 결국은 지옥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전혀 무뎌진, 지난주 함께 나눴던 엘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인 상실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물질을 더 채우려고 했고, 어쩌면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하며 밤에는 불빛을 따라 어떤 때로는 색욕을 쫓고 어떤 때로는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홀로 남는 순간이 되면 다시 큰 소리를 내며 울지 못합니다. 남들이 들을까봐 소리내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보다 크게 났었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런 잃어버림의 처절한 울음과 고래에 찬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식사하시는 분으로 비난받으셨고, 종교적인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죄인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에 그 죄의 진지함으로 그에게 다가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움은 단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흐릅니다. 주님의 의로움은 진리를 알도록 그에게 가르쳐주고 영생이 무엇인지 그에게 갖다주는 그 발걸음,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돌감람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군중 가운데 있지만 가장 외로운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철저히 가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후려냅니다. 빼뜨려냅니다. 착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히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낙인의 문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무서 소장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스꽝스러워요. 어린아이가 놀기 삼아 재미로 나무 위에 올라간다 상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신사가, 그것도 그 세무서 소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갔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쯤 정도는 한번 해봄직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라갔다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의 간절함, 그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다림, 이런 것을 표현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 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대목에 나오겠지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발걸음을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행하여 오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규정했고, 그는 높은 지위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돌감나무 밑에, 감람나무 밑에 오시다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 뽕나무 위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대 방식은 삭개오에 요청해야 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조건을 단 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너 내려와서 앞으로 정직하게 살면, 너 바르게 살면, 너 깨끗하게 살면, 너 정말 순결히 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면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너를 구원 줄까, 그런 말이에요. 네가 그동안에 잘 살았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토색한 것, 불의한 것 4배로 갚겠습니다. 만약에 남에게 뺐던 것 있다면 내가 스스로 갔을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준 높은, 스스로 자백하면 작은 것은 4분의 1만 보태면 됩니다. 큰 것도 2배, 가장 큰 것이 4배인데 그런 가장 큰 기준으로 모든 것, 불의한 것, 토생한 것 다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주님은 삭개오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동안 사람들 안에 있었지만 공동체 밖에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천국 시민 공동체 안으로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늘 지키는 행사가 뭐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 테니까 예수님 저 와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구약의 공통된 특징 그것 하나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처음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신이 찾아갑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셨다 오셨다 헬라어 원어에 엘덴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단회적인 방문 이상의 의미로 구속사적인 도래 누가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오셨죠? 찾기 위해 오셨다고. 찾기 위해서. 여기 찾는다 제테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군대에 가면 수색대가 수색한다는 그런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죄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죄인인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가? 수색대원이 수색하듯이 찾는다. 이게 예수님이 찾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 찾기 위해서. 왜 죄인을 찾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왔다, 찾다, 구원하다. 주님이 오셨고 찾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 소사이, 위험에서 건지는 의미와 함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꾸는 놀라운 구원, 이것이 바로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이 헬라의 원어가 완료적 뉘앙스가 담긴 분사 형태,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상실된 상태에 있는 대상,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이미 지옥 백성인 그들, 소망 없는 그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 병이 낫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 누구도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까닭에 그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오셔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제게도 오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는 그날 일어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과부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릅니다. 언젠가 언급되었지만 나인성에서 장지까지는 불과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걸어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오신 예수님 일행과 10분이면 장지에 이르는 일행이 만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발걸음으로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원어가
원하고

무슨 뜻이냐면 간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는 마음이 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간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꼭 끊어봐야 알겠습니까? 간장이 끊으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그 과부의 사정을 아들을 잃어버린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를 그리고 그 과부가 예수님 우리 마을 좀 오세요. 제가 꼭 좀 초청합니다. 그렇게 무슨 이 과부를 찾아올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적인 발걸음, 주권적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이후가 은혜 시대라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은혜 시대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 자신은 율법 시대를 사셨던 겁니다. 율법에는 관에 손을 대요 못 대요? 그런데 예수님 대십니다. 어머니가 이랬어요? 예수님 관에 손을 좀 대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물을 깊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일방적인 부르심, 일방적인 찾아가심,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레위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레위 역시 삭개오와 같은 비슷한 위치이죠. 그 민족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합니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그라사에 무덤 사이에 감히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쇠사슬로 묶었지만 쇠사슬을 끊어내고 날뛰는 그런 사람,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은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He must pass through the Samaria.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must have to 해. 꼭 거기로 가야만 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수가성 오세요. 저도 구해 그랬죠. 수가성 그 여인에게 찾아갈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물길로는 아침저녁을 피하여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인 남편 다섯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처절하고 불쌍한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합니다. 저 여자 창녀 같은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모두가 다 소외시킨 그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공회에 공문서를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길을 막아서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결단이나 회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 앞으로 회개하면 내가 너 귀하게 쓸게. 뭐 그렇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의롭게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건 신약의 스토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 좀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찾아오실 때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고 우상.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람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에 믿음 이미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훌륭한 집안 사람, 대단한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갖춘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상 장사들 그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부름받을 만한 자기에게서 부름받았거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실패자 모세. 모세 그는 어릴 때 버림받았습니다. 날강 하수에 버려진 그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그를 봅니다. 그를 건져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이름이 모세입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바로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이나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봅니다. 어떤 날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이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서 왔습니까? 모세는 인생 나이 80에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의 삶으로 처저히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도자로 삼을 거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 못합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볼 만큼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요새 말로 바꿔볼게요. 목사님 저 불렀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사님 또 불렀어? 아니야 나 몇 번요? 이제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일방적인 부르심,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절망과 우울에 빠진 엘리야,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이겨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던 기도, 3년 6개월 뒤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한 적 비가 왔습니다.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다 처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유다. 그리고 유다에서 어디로? 광야 호렙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건 애굽입니다. 멀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곳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죽여주십시오. 그러한 그에게 주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엘리야의 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마지막 죽음을 구하는 처절한 영적 좌절과 디프레스 속에서 죽음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도가의 물을 그에게 먹이시고 호렙산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망하게 되었다고. 이사야가 주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모든 성전의 휘장을 다 덮은 구름 속에 안개 속에 그런 가운데 주님 위에서 이사야에게 핀 수소로 그의 입을 주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사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지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만 더 들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적컨생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좀 회개시켜라. 하나님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마침 욥바 항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 탔습니다. 배를 탔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처박혀서 자고 있는 요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세요. 사실은 거기 있을 때가 아니고 물고기 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3일 주야를 가며 외쳤을 때 니느웨 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리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운 말씀 몇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Prevenient grace. 내가 원하고 내가 조건을 맞아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이미 죄인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0: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구원 받아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찾고 계시는데 구원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셨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 누구요? 1번 내가, 2번 네가.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발걸음은 삭개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아직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쁘신 발걸음, 하나님의 바쁘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좋고 또 앞차가 극동방송 그것만 써도 아, 저 차는 하나님 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참 기뻐요. 그런 거 봐도 극동방송 번호만 봐도 난 너무 좋아요.
3: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조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저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4: 일단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그 한마디 멘트,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이 한마디를 전해주십니다. 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해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그 동력으로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다시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곳,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로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비진리를 철저히 버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졌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 살린 일에 물질로 돕고 보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요. 힘겨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마음에 남는 고백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은혜였습니다. 올해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수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을 돌아보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70년 동안 세상도 시대도 많이 변했지만 복음만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오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돌아보면 참 그렇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을 또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한마디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도 은혜였고요. 우리의 오늘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며 주님이 인도하실 내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분들 문자로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두 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지금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힘차게 불어오네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환절기에 독감 예방 접종하시고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토요일에 한양나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은혜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야,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 문자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꾹꾹 다 눌러 담아주셨어요. 필요한 것들 다 담아주신 그런 선물 꾸러미 같은 문자 감사합니다. 우리 6809님. 맞아요. 어제 초저녁 수업부터 이 바람이 좀 다시 세차게 좀 이렇게 불기 시작하더니 기온도 다시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떨어지는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미 가을은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서 겨울을 향해 또 달려가는 이런 또 간절기, 환절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우리 방송하주분들도 계시고 저도 가끔 이렇게 목이 좀 간질간질, 근질근질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체온관리 잘 하시고요. 겉옷 챙겨서 다니시는 건 잊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나아가요. 우리 3923님께서도요. 이 아름다운 아침을 찬양합니다. 온 땅, 온 대지가 주님의 은혜로 물들고 있습니다. 찬송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며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온 땅, 온 대지가 주님의 은혜로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는 가을역이에요. 바라만 봐도 정말 가슴이 탁 트이고 우리의 또 시선이 이 푸른 하늘을 향해 이렇게 향하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한 요즘 나날들입니다. 우리 삼구이사님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은혜로운 신청곡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주자리 우리 3289님께서도요. 보석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또 오프닝 사모하시면서 메일 주소 오프닝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 또 받고 싶으신 분들 딱 오프닝 부분만 제가 요즘에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3289님처럼 오프닝 세 글자와 메일 주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잘 편집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2642님께서도요. 보석PD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요. 제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켜면 제가 건치 미소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나오잖아요. 이 사진 또 캐리커처처럼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다시 사진으로 재편집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제가 소장하고 간직할게요. 우리 이륙사인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앱으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띵진님, 보사피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새벽기도 후에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으로 옥수수빵에 두유 마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고소하면서도 참 뭔가 뭐랄까 먹으면 참 든든하겠다 이런 포만감도 많이 주는 그런 음식의 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콤비예요. 옥수수빵에 두유. 저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

땡땡남님, 샬 좋아 출첵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나는 민노라 찬양 신청해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부서피디님 하트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무한히 감사하는 이 아침.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네요. 은혜로운 신청곡까지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나누지 못하면 제가 다른 날 꼭 기억했다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어서 우리 3289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실게요. 예라모십의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매주 수요일 아침은 찬양으로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귀한 걸음 하셨어요?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 우리 상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뵙네요.
0: 정말 함께 하니까 더 기쁜 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매님.
1: 네.
0: 우리 자매님께서 역시 오셔야지 수요일이 힘이 나고. 정말 지난번에 이런 표현 했었죠. 멀티 비타민, 바이타민 같은 우리 자매님이시다. 오늘도 정말 그러한 바입니다.

0: 너무 네. 좋은 표현을 제가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극동 방송에 와가지고 막 찬양 디바라는 것도 야. 그렇고 비타민이란 것도 그렇고 진짜 좋은 거 다 붙여주시는 포항 극동 방송 진짜
1: 하지만
0: 감사합니다.
1: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점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0: 아, 이런.
1: 네, 사모님 혹시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네. 바로 세러데이인데요.
0: 세러데이
1: 나이트 뭐 이런 표현이죠. 교통 방송의 참사 네.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네.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아, 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네,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를 할 만큼 기념식을 크게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0: 네, 이 역사라는 게 시간이 흐르게 그냥 둔다고 역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70주년의 역사를 가졌다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1: 정말 70년 동안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달려온 극동 방송의 시간이거든요.
0: 네.
1: 7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극동 방송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미님.
0: 네, 맞습니다. 더불어 저도 70주년을 맞은 해에 이렇게 또 극동 방송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음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아침입니다.
1: 정말 그렇습니다.
0: 네.
1: 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0: 네.
1: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 은혜로운 이 아침 시작해 보시죠.
0: 네.
1: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님과 함께하는 아는 찬양.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자, 자매님, 오늘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축복하기 위한 찬양들 또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은 또 극동방송 개국 70주년을 그 기념을 함께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첫 곡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는 저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0: 와.
1: 네, 소개해드릴 첫
0: 첫
1: 찬송가는요.
0: 찬송가는?
1: 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곡입니다.
0: 찬송가 560장 주의
1: 네.
0: 발자취를 따름이.
1: 맞습니다.
0: 아, 뭔가 제가 매주 느끼지만
1: 네.
0: 우리 자매님께서 정말 이 찬송가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선정해 주시는구나를 느껴요.
1: 정말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0: 정말이고
1: 그렇게
0: 이게
1: 준비하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들 거고 정말 큰 노력과 정성이 드는 작업인데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0: 우리 방송하실 분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1: 너무 감동인데요.
0: 사모님께 감사한 또 이 시간이에요. 네. 제목만 들어도 벌써 70주년을 기념하는 딱 찬송가다.
1: 정말 그렇죠.
0: 네, 바로 느껴집니다.
1: 네, 맞습니다.
0: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이 곡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경건한 작사가 엘리자 쇼트 루이스가 그 작사를 했고요. 작곡에는 네. 알프레드 바커 스미스의 합작품입니다. 그 네. 작사가와 작곡가의
0: 그렇죠.
1: 네, 이 찬송가는 1885년 출판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들이라는 찬송가집에 처음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0: 아멘.
1: 이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깊이 연결됩니다.
0: 아멘.
1: 각각의 절마다 1절은 기쁨이 되는 동행, 2절은 행복이 되는 좁은 길, 네. 3절은 자랑이 되는 십자가 길, 네, 4절은 영광 중에 서는 길의 주제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찬송가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먼저 한번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은혜가 됩니다.
1: 네.
0: 각 절마다 이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1절은 여러분 포인트가 다 있어요.
1: 네.
0: 기쁨이 되는 동행이고요.
1: 네.
0: 2절 행복이 되는 좁은 길,
1: 네.
0: 3절 자랑이 되는 십자가의 길,
1: 네.
0: 4절 영광 중에 사는 길.
1: 맞습니다.
0: 뭔가 기승전결이 딱딱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찬송가의 은혜가 알고 들으면 더 재밌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자매님께서 잘 나눠주셨는데요.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자매님, 찬송가 560조의 은혜가 참 큰데요.
1: 네.
0: 방금 제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절마다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이 주제가 딱 있다.
1: 네.
0: 절마다 느껴졌고 네. 정말 알고 들으니까 새롭게 보이는 찬송가의 은혜가 더욱더 깊고도 높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매님은 좀 어떠셨어요?
1: 저도 그렇고요. 이 찬송가가 어린이 찬송가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곡이거든요.
0: 어린이 찬송가였어요.
1: 네. 그리고 어른 찬송가에도 있지만 네. 어린이 찬송가

0: 노래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추위에 발자취를 따름이.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발랄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걸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듣고 온 찬송가의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이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발랄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요. 네. 아, 왠지 이렇게 따라서 흥얼흥얼하고 따라 부르고 묵상하는데 네. 제가 마치 어린이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발자취가 그냥 네. 즐거워요.
0: 맞아요.
1: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저 즐거워서 그저 감사해서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의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자, 우리가 녹음 음원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0: 네.
1: 자, 이어서 우리 자매님께서 찬송가를 직접 불러주신다고도 들었어요.
0: 맞습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찬송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저의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는데 지금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1: 네, 돌아왔습니다. 라이브 찬양의 은혜가 정말 큰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십자가 이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560자의 찬송가를 직접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0: 네.
1: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올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0: 아메
1: 후! 수요일 아침에 맞게 상큼하고 발랄하게.
0: 정말 상큼하고 발랄하게 비타민C 멀티비타민과 같은 우리 장은 자매님의 라이브 찬양이었습니다.
1: 네.
0: 와, 자매님 정말 뭔가 짧고 굵은 임팩트가 대단한 그렇죠. 찬송이었고요.
1: 네.
0: 아,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마치 어른이가 된 느낌으로
1: 어른이
0: 네, 어른이 저 어른이가 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네. 따라 걸었습니다.
1: 네. 네,
0: 박수가 절로 나왔고요. 네. 찬양의 은혜 정말 좋았어요.
1: 저도 좋았어요.
0: 우리 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았고요. 이걸 또 어린이 느낌으로 막 불러보니까 네. 되게 어린이로 돌아갔던 그 느낌도 나고 또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으면 우리가 그 묵상을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버전 제가 오늘 준비한 편곡 버전에는 3절과 4절이 없는 그 상큼하고 발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가사가 들어있지 않은 그 3, 4절은 빠진 편곡에 그걸로 준비를 했지만 우리 오리지널 버전 들어보면 3절에는 십자가의 길,
0: 네.
1: 네, 4절은 영광에 이르는 길까지 이게 오리지널 버전 묵상하시면 더 깊은 그런 뜻이 의미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오리지널도 꼭 네.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1: 네.
0: 저희가 항상 자매님께서 먼저 오리지널 버전을 음원으로 네. 들려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네.
0: 먼저 그 전체 포맷을 보면서 이 찬송가가 전해주는 그 깊고도 놀라운 의미를 네. 온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께서 또 편곡의 버전 이 산뜻한 느낌이 또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이 라이브 버전까지 함께 누리는 오늘 좀 종합 패키지 같은 느낌. 오늘 여러분 70주년 맞이해서 우리 자매님이 선물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개타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니, 그래서 오늘 네. 자매님께서 나눠주는 이 두 곡의 찬양을 지금 했잖아요.
1: 네.
0: 한 곡이지만 두 가지의 느낌을 한번 나눠봤는데
1: 네.
0: 벌써 뭔가 충만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극동방송의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네. 엄선하셨다는 느낌이 팍팍 느껴지고요.
1: 맞습니다.
0: 그런 찬양, 두 번째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0: 두 번째 찬양은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극동방송이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는 찬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예.
0: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감동을 함께 느끼시길 바라면서 제가 나눌 두 번째 찬양은요,
1: 예, 바로
0: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1: 정말 명곡이죠.
0: 네, 명곡이죠. 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요. 만약 처음 들으시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바로 따라 흥얼거리실 수 있을 정도로 단조로우면서도 은혜가 깊은 찬양이니까요.
1: 네.
0: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고백하시며 흥얼거리시고,
1: 네,
0: 모르시는 분들은 묵상하시며 한번 들어보세요.
1: 아, 정말 이 찬양곡이 주는 그 의미가 정말, 네, 놀라워요.
0: 맞습니다.
1: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0: 맞습니다.
1: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곡이잖아요.
0: 네.
1: 에벤에셀 하나님, 아 이게 정말 단조롭다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단조롭지만 은혜는
0: 깊고도
1: 충만하다.
0: 네, 맞습니다.
1: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임하길 소망하면서요.
0: 아멘.
1: 음원으로 듣고 싶게요.
0: 네.
2: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0: 와, 자매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 네. 듣는 동안 정말 70년 동안 극동방송에 또 어떻게 왔을까 한번 돌이켜 보게 됐고요.
1: 그렇죠.
0: 예,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맞습니다. 고백되어졌습니다. 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자매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청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좀 들으셨을까요?
1: 처음에 이 찬양이 시작될 때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0: 맞아요.
1: 제가 엄청 한번 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낼 때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감사가 맞다. 내가 내 삶에 네. 힘든 일이 있었어도
0: 네.
1: 이거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0: 와.
1: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미래의 시점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는 네. 그게 하나님의 결국 그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0: 아멘.
1: 내가 이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감사로 고백될 순간임을 여러분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0: 할렐루야.
1: 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돌아보는 의미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 곡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0: 네,
1: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요, 비리님.
0: 정말 은혜가 네. 정말 커요. 아니,
1: 저도,
0: 우리 자매님께서 네.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하실 분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들을 돌아보면 항상 네. 좋은 순간들만 있진 않잖아요.
1: 절대 그렇지 않죠.
0: 그렇죠.
1: 네.
0: 하지만 그마저도 나중에 네.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아, 은혜였구나.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1: 네, 맞아요.
0: 라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 맞습니다.
0: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요. 혹시 지금 좀 힘들고 좀 앞에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매님이 주셨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은혜로 또 한 번 다시 주님의 그 뜻을 돌이켜보고 짚어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에베네살 하나님
1: 네.
0: 찬양의 고백이 참 깊고도 놀라웠습니다.
1: 네.
0: 자, 자매님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줄 그 남자 그 여자에게 아는 찬양 무엇일까요?
1: 네. 세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0: 예.
1: 함께라는 키워드로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0: 네.
1: 우리 극동방송이 직원들끼리 으쌰으쌰 한다고 바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어느 회사나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0: 그렇죠.
1: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또 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선순환인
0: 맞습니다.
1: 것이죠.
0: 예,
1: 네.
0: 박수도 이제 같이 맞다 해야
1: 그럼요,
0: 되잖아요.
1: 그럼요. 맞습니다. 진짜로.
0: 네.
1: 네 심지어 나 혼자서 박수를 치려고 해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그런 것처럼.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네. 또 전파 선교사님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법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까지
0: 네.
1: 정말 모두가 함께라서 극동방송의 70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0: 할렐루야.
1: 네. 이게 또 후원과 청취만 열심히 하시는 것과 후원을 하고 청취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은혜가 채워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극동방송도 여러분들로 인해 채워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극동방송을 통해 채워지고 있고 서로 흘려보냄과 동시에 채움받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흐뭇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멘.
1: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마지막 곡은
0: 마지막 곡은
1: 팀룩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최고의 선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매님 말씀처럼요.
1: 네.
0: 지금 저 감동받았어요.
1: 아, 정말요?
0: 예, 70년에 극동방송 쫙 돌아봤을 때
1: 네.
0: 진짜 결코 혼자 걸어온 거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진짜로.
0: 혼자 뚝딱뚝딱 뭔가 내 다리 만들고 팔다리 내가 스스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함께 지어져 왔고요. 그
1: 맞습니다.
0: 가운데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1: 네.
0: 우리 청취자

0: 모든 방송 가족분들의 응원과 기도와 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그럼요.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저희가 이 순간까지 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소개해 주셨습니다.
1: 네.
0: 팀로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자미님, 오늘은 특별히 극동방송 70주년을 기념해서 또 홈커밍데이를 기념하고 축복하는 찬양들로 선호해 주셨습니다.
1: 네.
0: 모든 순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를 올린 참 복된 시간이었는데요.
1: 네.
0: 자매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네, 이렇게 귀하고 값진 시간을 제가 또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의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를 나누다 보면 네. 감사가 또 꼬리에 꼬리를 이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눈덩이처럼 커지죠.
0: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이 아침 시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또 만나는 날이죠?
0: 네.
1: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또 보이는 라디오.
0: 와, 보이는 라디오.
1: 네, 보이는 라디오 보라로 함께 하시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요.
0: 또 만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보라로 또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에 포항제일교회 우리 찬양디바 상은 자매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자매님 또 만나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0: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반석이신 주님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반석을 버린 마음은 첫째, 풍요 속에서 은혜를 잊습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라고 해요. 여수르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하나님께 사랑

봤더니 백성이 막상 배가 부르니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조차 하나님 없이는 얻을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살찌고 윤택해지니 그 반석을 업신여긴 거예요. 16절, 17절에는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알지도 못하던 신들에게 제사했다고 해요. 먹이시고 입혀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데 제사의 방법만 남기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알지 못하던 신들이 있어요. 바빠서 손대지도 못하던 것들을 막상 여유가 생겨 맛보면 기가 막히게 달콤하게 느껴지죠.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매달리다가 살림이 펴지고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술과 도박, 유흥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새로운 문화와 풍조일 수도 있어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라고 해요. 처음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나중엔 아예 상관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루치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쌓아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곳에 포도주와 기름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더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수른이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삶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서 슬그머니 따르고 있는 알지 못하던 신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버린 마음은 둘째,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게 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라고 하세요.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각이나 죄의식이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가 됨을 말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벌을 주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남과 비교할 겨를이 없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고 그와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지요. 한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반석이신 하나님보다 남편의 능력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해왔음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형편이 좋을 때는 교회도 말씀도 뒷전이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이 무디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신호임을 아시길 바라요.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마음이 무뎌져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의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괴로워하진 않나요? 아이가 이단에 빠진 것이 공부의 신에게 제사한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들은 고3이 되는 겨울방학에 시청에서 개설한 멘토링 강의를 듣겠다고 했어요. 명문대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상담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강의를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아들이 기특했지요.
저는 이런 아들이 명문대에 가는 꿈을 꾸며 21절 말씀처럼 허무한 것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었어요. 그러자 몇 달 후 하나님이 제게서 얼굴을 숨겨 저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강의는 사회봉사로 위장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었던 거예요. 아들은 이단의 멘토들과 공부 및 운동을 함께하며 그

0: 아들의 교리에 빠졌어요. 방황하는 아들을 보니 밖으로는 칼에,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고 삶의 턱까지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요. 이후 청소년부 사역자님과 선생님의 심방으로 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은 저의 무심함과 남편의 이기적인 분노로 늘 외로웠고 이제 부모도 친구도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 후에는 방에 틀어박혀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17절 말씀처럼 공부의 신에게 제사하며 아이를 이단으로 내몬 죄가 보여 회개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 아들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성년이 된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 욕심의 학벌 우상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며 허무한 것으로 채우려 한 저를 하나님이 아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의 죄를 회개하며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제게 맡기신 교회 소그룹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이어집니다. 분노의 불이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재앙이 쌓이며 질병과 짐승과 칼이 젊은이와 노인과 젖먹이에게까지 예외 없이 덮친다고 해요. 이 백성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대적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까 봐 심판의 손을 거두신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참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십니다. 대적이 우리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 되어주심을 잊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킴으로 그분의 긍휼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형편이 좋아지니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가증한 죄악으로 주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배부르고 윤택할 때 오히려 주님을 잊고 업신 여기는 저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숨겨진 줄도 모른 채 무감각하고 무딘 마음으로 지내온 삶에서 돌이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긍휼을 사모합니다. 넉넉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한결같이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늘 함께하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함께 걷는 교회와 경북동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찾아가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열리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 신나는 게임과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복음의 기쁨도 나누는 이번 전도축제에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7579-15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제1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0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경주 제1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식사류, 반찬류의 음식부터 붕어빵, 수제 오란다 강정 등 풍성한 먹거리와 남성, 여성 각종 의류가 준비됩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장로총연합회 제29회기 신앙간증집회가 10월 20일 화요일

0: 화요일 오후 7시에 경주 대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홍성실 집사님께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시며 남남북녀 평양예술단의 무용, 찬양 공연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677-87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성결교회가 오는 10월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마당과 뒷주차장에서 온세대 선교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나눔 아울렛존, 먹거리존, 체험 놀이존, 선교 문화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고 특히 지역 주민 모두에겐 국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지원과 후원을 위해 열리는 포항 성결교회 온세대 선교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72-3177 포항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계 선교연합교회 주최 포항 충진교회 주관으로 10월 18일 주일 오후 4시에 제5회 기계면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열립니다. 봉좌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며 푸짐한 상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효자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항존직 은퇴 예식 및 임직 예식을 오는 10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효자교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상대동에 위치한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십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6-3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한 복지, 보호 및 양성평등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 소비자 교육 및 평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포항 YWCA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국에 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에서 생명으로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은 감사에서 생명으로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인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최고위직에 올랐던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4살 때 시력을 잃었고 그 후에 어머니와 누나까지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68살이 되었을 때 췌장암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에서 생명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이고 성격이 좋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감사는 타고난 성격이고 기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굳이 감사를 선택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의 짧고 분명한 명령을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언젠가 앞으로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범사의 감사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성공이나 큰 성취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하고 기뻐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불평할 이유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기도 가운데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에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삶입니다. 기도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내게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보이고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이 감사할 만한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리는 결론, 믿음의 선택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보다도 걱정할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요즘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감사할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감사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자라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기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죠.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그런 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면 있던 감사도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주시면 이미 받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쥐어짜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2020년에 이동원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아들 나이는 42살이었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촉망받던 젊은이였어요. 9살 난 손자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잃는 슬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를 마친 뒤에 목사님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란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했고 천국에 입성한 것을 감사했고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감사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일이 감사할 일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내게서 없어진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기도와 감사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내게 있는 이 문제들에 더 집착하고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이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도 마음이 잘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세요. 어제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게 돼요. 어제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던 함께하는 가족이 정말 큰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남긴 이 기도 일기를 보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날과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나란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평생 1만 명의 고아를 돌본 그는 먹을 것이 필요한 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필요가 곧바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기다리는 그 동안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날짜와 받은 은혜를 기록하면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이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록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므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이 감사 노트에 기도도 함께 기록해 봅시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기록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돌아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 제목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를 기도로 아뢰어 봅시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 감사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심으로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합시다. 바울은

0: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아픈 일이나 실패 자체를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많아요. 눈물 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실패요, 저주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너선 에드워즈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가 54살에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그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가정 위에 어두운 구름이 덮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데려가셨다고 원망하기보다 그동안 이 좋은 남편하고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이 좋은 일이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그 사실만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감사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감사 노트에 형편은 그대로여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사회에 계속 그 채널이 그 일관에 맞춰 있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무조건 좋죠. 좋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계속 이제 해야지 하다가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극동방송을 그래도 제일 많이 듣지 않을까. 그래서 늘

0: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전해 그 듣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들으면서도 뭐 1, 2만 원이 참 작지만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하려면 한쪽을 쓰면 한쪽을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커피 한 잔 값만 한 달에 줄여도 또는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의 빛을 갖고 우리 대신 방송 선교를 하는 그분들께 힘이 되지 않을까. 예, 힘을 내시고 다 동참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1: 극동방송에 감사하다는 전파 선교사님의 고백. 그 고백에 저희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저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달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집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